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people in the spotlight. And today we're joined by Lee Kyu-min, chairman of the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or Hanshik Jinheungwon, helping bring the true taste of K-food to the world. Welcome back, Mr. Lee.
1: Hi, everyone. My name is Kyu-min Lee. I'm the president of Hanshik Jinheungwon, which is in charge of promotion of Korean food around the world. And I'm also a professor in Gyeonggi University. Well, I'm very happy with the global listeners, and thank you.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It's been a year. 1년 만에 다시 찾아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네, 바쁘신 와중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한식을 알리는 것이면 언제든지 와야죠.
0: So he said he has to come whenever he has the chance to let people know about Korean food worldwide. Well, diving right in then, you've had a very busy year in Korea and abroad as well. How would you sum up the past year in, I guess, one word? 작년에 다녀가신 이후 1년 동안 국내외 현장을 누비시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을 한마디나 짧은 영어 키워드로 표현해 본다면요?
1: 아, 저는 커넥팅, 커넥션, 연결.
0: 네.
1: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것을 외국에서도 같이 즐기고 하는 그 매개, 한식이 매개체가 됐구나.
0: 아, 네, 커넥팅. 네. So he chose connecting or connection because K-food has become the medium that connects people to people and culture to culture worldwide. Okay, connection it is then. All right. Well, was there a moment overseas when you really felt the growing popularity of K-food? 앞서도 언급했지만 해외 현장도 자주 나가실 텐데요.
1: 그럼요.
0: 네, 현지에서 K-food의 위상을 온몸으로 체감하셨던 순간이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이제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0: 네.
1: 아, 잡채 알아요? 불고기 알아요가 아니고 네. 저 잡채 좋아해요. 저 불고기 좋아해요.
0: 아.
1: 저 김치찌개 좋아요.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0: 오, 그렇겠네요. So now it's not about do you know 잡채? Do you know 불고기? It's more about I love 잡채. I love 불고기. So that is how President Lee feels that K-food has really become more famous and popular worldwide. Well, then beyond 불고기 and bibimbap, what Korean dish was surprisingly popular? 그럼 불고기나 이제 비빔밥 혹은 잡채 이런 유명한 메뉴 말고요. 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싶었던 뜻밖의 메뉴를 꼽으신다면요?
1: 저는 네. 요즘 국밥, 국과 밥을 같이 먹는 국밥 종류가 네. 새롭게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Oh, so these days he's thinking 국밥. So in English it would be like rice soup. It's 국밥. Could be popular among foreigners these days.
1: 네. 네. 저희 한식진흥원이 북촌에 있어요.
0: 네.
1: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제가 어느 하루는 순대국집에 가서 직원들하고 순대국밥을 먹는데
0: 네.
1: 옆에 서양인 가족들이 왜 애들까지 같이 와서 순대국밥을 먹더라고요.
0: 네. 네. So it was during lunchtime and this 한식진흥원

0: or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It's located in the Bukchon area, and he and his teammates went to a sundae gukbap place, and they saw these foreigners, a family, eating sundae gukbap all together.
1: 예, 그리고 저는 혹시 돼지국밥 먹어봤어요?
0: 네, 먹어봤죠.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그 네. 뉴욕에 옥동식이라는 그 돼지국밥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네. 2023년에 뉴욕타임스가 선정하기를 네. 꼭 먹어봐야 돼. 그 음식의 8가지에 포함이 됐어요.
0: So he also mentioned 돼지국밥, which is pork rice soup. And in New York, there is a restaurant called 옥동식이라고 하셨나요? 네. 옥동식. And their 돼지국밥 was selected as one of the foods, top 8 foods that you must try in New York Times.
1: 네.
0: Wow, that's amazing. So 국밥 then.
1: 예, 국밥. 네. 그리고 뭐 또 비슷하게 네. 설렁탕, 곰탕, 해장국. 이런 국밥류가 네. 저는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더 또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Oh, 네. And there's also 설렁탕 and 해장국, different other kinds of rice and soup that we have in Korea. And Mr. Lee believes these will become a lot more popular among foreigners moving forward. All right. Well, now we'll talk in depth through keywords.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아, 그럴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0: The first keyword is next level. Now, Korean food is moving beyond street favorites like tteokbokki and ramyeon into global fine dining. 떡볶이나 라면 같은 길거리 음식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미식의 반열에 오른 한식의 깊은 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o, Korean chefs and restaurants are gaining major recognition worldwide these days, right? So, why has Korean cuisine become so strong in global fine dining? 최근 뉴욕이나 파리뿐 아니라 전 세계 권위 있는 미식 랭킹에서 한국인 셰프와 한식 기반 레스토랑들이 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글로벌 미식 본토에서 한식이 이렇게 강력한 주류로 인정받게 된 비결은 뭘까요?
1: 그 한식의 근간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전통 장입니다. 네. 장과 다음에 발효. 요 전통을 잘 준수하면서 거기에 또 음식 분야는 이 트렌드나 취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현대적으로 취향과 변화를 잘 반영해서 한식은 잘 진화해 갔다.
0: 아.
1: 현대적인 재해석 네. 이게 잘 이루어졌다.
0: So in Korean food, the most important, I guess, aspect would be like the fermented sauces that we have and fermentation. But while preserving this tradition, we have kept up with the modern trend and the changes of people's palates. And that would be the key or the secret behind the popularity. Well, you know, these days, healthy and plant-based food is also trending worldwide. Is that another strength, I guess, of Korean cuisine as well, because it's healthy?
1: 아, 그럼요. 요즘은 우리가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0: 네.
1: 사계절의 제철 식재료, 그리고 채소 기반의 이런 다양한 식재료에다가 이게 장, 발효가 이게 굉장히 깊은 맛을 끌어내고 건강하거든요. 그것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0: 네.
1: 예, 좀 더 높은 최근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So in Korean food, they have different seasonal foods because in the country, we have the four different distinct seasons. And along with the depth, the deep taste of the fermented sauces that we have on, and all these seasonal foods, it makes it a lot healthier, Korean food in general, which is why it is gaining more popularity and trending worldwide as well. Well, then Korea also has, like you mentioned, seasonal ingredients and regional dishes too. How are you promoting these local flavors?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마다 네. 제철 식재료가 숨어 있고 또 향토 음식도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네. 이런 로컬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식 진흥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아, 그럼요. 우리 한식에서 네. 김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김치, 아. 네. So, President Lee asked me how many different types or kinds of kimchi there are. I would say over 300, 300개 이상? 너무 많은가요?
1: 그 정도 아닌데, 아니 200개 좀 넘는다고 합니다.
0: 네네.
1: 김치도 200개가 넘고요. 네. 이런 다양한 우리 한식의 넓은 스펙트럼과 깊이, 다양성과 깊이가 사실은 지역 향토 음식에서 옵니다.
0: So the depth and spectrum of the Korean food comes from regional dishes. And by the way, there are about 200 different types of kimchi.
1: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네. 향토 음식 지능 센터를 저희들이 개관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식재료 향토 음식을 잘 발굴, 기록, 보존할 계획입니다.
0: So as part of promoting regional dishes within the country, the Institute plans to establish a new center, and that would be the Regional Food Promotion Center, which will identify different regional dishes, record them, and conserve them. And this will be established next year.
1: 예. 그리고 그 전통 음식을 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좀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0: And the center will also become a bridge that connects our regional food to the world, basically. All right. Well, you're also documenting traditional Korean recipes. You mentioned that in your answer earlier, too. Why is this important, though?
2: 우리 전통 음식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또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기록 작업이 중요한 거죠?
1: 지금 네.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반영한 지역 음식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세요.
0: 아. 네. 네, 네. So we have different regional dish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but those who know how to make them, they're already growing old and passing away.
1: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표하는 지역 음식을 잘 기록을 하는 사업을 하고 지역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음식들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그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So because it's important to conserve them, you have to first record them, right? And they have this project in which they record all these different regional dishes, and they would then make the next generation also preserve it and learn about it as well. So it's part of the effort that the Institute is making, which is great. All right, well, more tourists, you know, these days are visiting Korea just for the food, which makes a lot of sense. How are you helping them experience authentic K-food?
2: 요즘은 아예 맛있는 거 먹으러 네, 한국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한식진흥원에서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1: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는 한식을, 다양한 한식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0: 네, so many foreigners, like I said, come to Korea because they want to try the many delicious foods that we have here.
1: 그래서 저희는 K 미식벨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지역에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표하는 식재료,
0: 네.
1: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그 관광 상품, 루트를, 관광 자원하고 잘 엮어서
0: 네.
1: 우리 미식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K 미식 벨트입니다.
0: So they have a project called K Food Belt, and this is like a tourism sort of product where you not only introduce the seasonal foods of different regions, but the traditional regional dishes that they have, and they have it as like a whole new product. So this helps foreigners learn about the different regional dishes once they come here and tour around.
1: 치킨 좋아하세요?
0: 아, 너무 좋아하죠.
1: 올해 네. K 치킨 벨트라는 사업을 그 홍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전국에 있는 다양한 그 치킨
0: 네.
1: 그 관련한 음식들을 엮어서 네. 상품을 만들었어요.
0: Wow. So yeah. they also have a K chicken belt. He asked me if I like chicken, but of course, I love chicken. And they have made another product where they link all the different chicken related restaurants in parts of the country.
1: 춘천에 가면 치킨 음식 뭐가 있어요?
2: 아, 닭갈비요.
1: 맞아요. 춘천에 닭갈비. 네. 수원에 통닭. 그리고 구미에 가면 우리 잘 아는 프라이드 치킨.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전국에 치킨 벨트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역에도 좀 방문해서 그 한국의 다양한 치킨 음식을 맛보게끔 하는 그 사업입니다.
2: 그렇네요. 지역 네. 활성화도 될 거고. 네. Oh, all right. So for example, Suwon has grilled chicken like 통닭. And when you go to Chuncheon, what's a chicken-related dish? It's 닭갈비, right? And then there would be fried chicken and 구미. So it's a product that links all these different traditional foods of different regions. And it will help revitalize these different regions as well through food. All right, well, it sounds great. But you know what? I think there's also a concern where you have to keep the balance between like authentic Korean flavors with local tastes overseas as well, right? 한식 고유의 전통 맛을 지키는 것과 또 현지인들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 사이에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균형 어떻게 맞추고 계시죠?
1: 그건 진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우리 한식의 고유의 본질은 잘 지키고 네. 각 나라마다의 그 또 그 문화권에마다 표현 방식을 거기에 조금 유연하게 열어두는 형태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 So this is really important and it's key. While preserving the traditional aspect, the essence of the Korean food, how you express that can be a little flexible depending on the different cultures.
1: 이제 한식의 본질이라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식재료, 조리법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전통 장류 이런 것들은 잘 지키고 네. 지역마다의 그 컬처 코드가 있어요. 문화권마다 네. 표현 방식, 네. 그 지역의 그 문화에 따라서 그것들을 좀 표현을 하게끔.
2: 아. 예. Okay, so we have what's the foundation of K-food, like the fermented sauces, as well as how you cook them, right? The cooking method, too. We will preserve that, but different cultures have their own cultural code. And so you can express these different foods in your own way, but while preserving that essence.
1: 그게 우리 한식이 또 K-food가 최근에 전 세계 소비자,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So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K-food is being loved worldwide these days because it not only preserves tradition, but it's also flexible to chang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cultures, you know? All right, well... That's great. Well, all this food talk is making me quite hungry right now. 그래요.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침이 도는데요. 이쯤에서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So we want to hear your recommended song for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이 노래가 2003년에 나왔어요. 네. 20년이 넘었는데 네. 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 웃기는 노래였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더 자두의 김밥이라는 노래입니다.
2: 네, so this is The Jadu's 김밥. It was released in 2003. Back then, it sounded like a funny song, but it's actually a pretty good song.
1: 예, 요즘 김밥이 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다 보니까 김이 갈수록 비싸져서 쉽게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굉장히 기쁘고요.
2: 네.
1: 또 개인적으로는 그 소풍 가는 날만 어렸을 땐 소풍 가는 날만 먹을 수 있는 그
2: 맞아요.
1: 음식이었어요.
2: 네.
1: 그래서 항상 김밥 하면 아침 일찍 엄마가 이렇게 싸주던 네. 저를 위해서 싸주는 김밥이 생각납니다.
2: So 김밥, it used to be a food that we used to eat when we go on a picnic, you know. Usually our mothers would wrap that kimbap for us when we were little children. But now that kimbap has become so popular worldwide, the price of kim, or that seaweed that you wrap the rice with, has become so expensive now. But anyhow, this is Mr. Lee's recommendation. Let's take a listen to the 자두's kimbap. Enjoy!

0: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서비스, 다음에 위생,
1: 네.
0: 운영, 이런 것들의 모범 사례를 잘 하는 레스토랑을 그 지정해주는 해외 우수한 식당 지정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 So they have a system for selecting good restaurants that are setting good examples. Not only the taste of the food, but the service, the hygiene, how they operate the restaurant, and they select excellent restaurants based on that system.
0: 한식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대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1: 그렇네요.
0: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홍보라든지 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And they also provide promotional support as well because they are the ambassadors when it comes to K-food, right? All right. Well, how has the response been then? 현지 반응은 그럼 어떤가요?
0: 굉장히 높죠. 그 해외 한식당, 그러니까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한식당은 한국 정부에서 그 인증받은 한식당이다라는 거를 좋은 어떤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인증하는 거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1: So it makes the restaurants feel very proud as well. And it's really popular, the system itself, because once they're recognized and selected by the government, they can say, oh, we're representing Korea. We are a representative K-food restaurant. All right, well, I hear renowned chefs come to Korea to learn Korean cooking as well. What surprises them the most from what you know?
0: 저도 사실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1: 네.
0: 외국인 셰프들이 와서 한국의 셰프들과 컬래버레이션 하거나 한국의 그 식품 명인들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하는데
1: 네.
0: 그때 우리의 전통 장류,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 그러고 우리가 발효,
1: 네.
0: 채소 발효와 같은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So when these famous chefs from around the world come to Korea and collaborate with Korean chefs and experts, they're really surprised at the traditional sauces that we have, such as 된장, 고추장, and 간장, and the fermentation as well.
0: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 네.
0: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 한식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이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전통 장과 발효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좋아하는 것
1: 정확하네요.
0: 같습니다.
1: 네. So foreigners, foreign chefs, how they evaluate Korean food is that it's a result of time and effort. So these sauces, they take time to make, right? Through fermentation. So time and effort is the key for creating K-food, is what foreign chefs say.
0: 하나 더 덧붙이자면
1: 네.
0: 어렸을 때는 마당에서 자라나는 그 채소들, 그러니까 잡초로 볼수 있는 그 채소들도
1: 네.
0: 또는 산에서 있는 다양한 채소들, 그 야채들도
1: 네.
0: 훌륭한 음식으로 변신시켜 주는 게 장에 묻히면 다 맛있거든요. 그 발효,
1: 그러게요. 네.
0: 나물도 그렇고 그런 전통 장류와 발효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시켜 줍니다.
1: Né. So all the different vegetables that we can see in our gardens or even in the mountain behind our homes, they can be turned into great dishes if you use the jang or the Korean traditional sauces, fermented sauces basically. 그렇네요, 진짜. All right. Well, young Korean chefs are also important though to Korean food as well, but before that, more foreigners, I think, are also cooking Korean food at home themselves. Are you seeing more people wanting to learn how to cook Korean food? 유명 셰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집에서 직접 네, 찌개를 끓여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0: 그게 유튜브에 가면
1: 네.
0: 외국인들이 올리는 그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한식 컨텐츠로 레시피를 막 올립니다.
1: 네.
0: 이거는 그네들의 구독자들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1: So many foreign YouTubers, they upload videos of creating Korean food and the recipes, which means

0: Their subscribers are really interested in Korean food as well.
1: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불고기, 갈비, 김치를 넘어서 네. 요즘 외국인들은 집에서 네. 특별식, 특별한 날에만 먹는 특별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이제 예를 들면 의외로 순대찌개, 아, 순대 아, 순대국이 아니고 그 순두부찌개,
0: 순두부찌개 네.
1: 그리고 김치도 집에서 해 먹고 네. 이제는 삼계탕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0: 네. 네. Oh, so foreigners, it's not a special dish anymore, K-food. They would just regularly cook them at home, like 순두부찌개, using tofu, 김치찌개 as well. All of these, and even making their own kimchi at home, it has just become a very usual part of their cooking. It's nothing special anymore. 그럼 실제로 한식을 직접 배우려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겠네요.
1: 많죠. 네. 저희들이 그 우리 한식진흥원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외국인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0: 아, 네. So definitely more foreigners are wanting to learn how to cook Korean food. In the institute, they have a cooking class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taking part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se days. All right, and going back to young Korean chefs, they're really important too, K-Food's global future. How do you support those hoping to work overseas?
1: 아, 우리 한식이 지금처럼 좀 더 이게 사랑받고 발전해 나가려면 미래의 한식을 그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죠. So 네. it's really important to raise the leaders of K-food in order to continuously promote K-food globally.
1: 저희들은 대학교를 지정을 해서 네. 지원을 받아서 한식 교육 지원 과정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해외 내년부터는 해외 대학에서도 한식 교육 과정을 이렇게 열면 그걸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아, 네. So the institute currently selects universities who have applied and the selected universities can take part in the Korean food education course and they will open one for foreign universities next year as well.
1: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영 셰프들, 네. 셰프의 커리어를 시작한 영 셰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밖에서는 만나기 힘든 마스터 셰프분들을 네.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1: 네, 그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을요.
0: 교육을.
1: 네, 영 셰프 아, 네. 교육과 인턴십. 사실은. 어리 쉽지 않은 그 미쉐린스타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프로그램을 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And also for young chefs, they can also learn from master chefs and there are internship programs where young chefs can take part in the work of Michelin restaurants too. So a lot of support is being provided by the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1: 네. 이제 글로벌 리더 한식 그 글로벌 한식 점교라는 것을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0: And starting next year, they are thinking of starting this new project called 수라교.
2: It's
0: 수라교.
1: 수라학교.
0: 어, 수라학교. 수라학교. 수라학교. So it's a school for food, basically. And this is not for support for the young chefs moving forward. As restaurants abroad need Korean sauces and ingredients too. Do you help them source these as well?
3: 어 가끔 해외나 뭐 해외 나가서 한식당에 가면 항상 궁금한 게 이 장류랑 한국 식재료는 어떻게 구할까 싶거든요. 한식진흥원에서 이런 도움 좀 주나요?
1: 사실 1차적으로 네. 우리 한식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소스류와 같은 식품이 전 세계 잘 보급이 돼야 돼요.
0: In order for K-food to be promoted worldwide, sauces, these fermented sauces and 장, they have to be distributed well around the world.
1: 많은 기업들이 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예, 왜냐면 CJ나 대상, 풀먼, 청정원 같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들은 해외 한식당 협의체가 있어요.
0: 아.
1: 해외 한식당의 대표하는 도시에 한식당 협의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사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0: So while different

0: companies are putting in their effort to distribute these sauces and ingredients. They also have a consultation body of K-food restaurants, and they also help to distribute all these sauces and ingredients better too.
1: 좋은 장류라든지 그리고 우수한 국산 식재료를 네. 잘 저희들이 그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So good quality sauces and ingredients from Korea, you know, originating from Korea, are being distributed through this consultation body's special project. All right. Well, you must all be very busy at the Institute then, doing all this, distributing the soy sauces, helping the promotion. But are there any exciting projects coming up this year then?
1: 올해 네. 그 한식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0: 아, 네.
1: 10월 24일로 네. 그 행사를 한식 페스타를 이번에 합니다.
0: 아, so 10월 24일.
1: 네.
0: 24일. So October 24th has been designated as the K-food day and they will have the K-food festa then.
1: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그 넓은 광장에서 합니다.
0: 아. And this will be held at the plaza of the National Korean National Museum.
1: 거기에 지금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그러니까 최초의 음식 관련한 전시입니다. 그걸 보시고 네. 한식 페스타에 가서 다양한 음식도 체험하는 네. 즐거운 페스타가 있으니까 10월 23, 24, 25, 3일간 있습니다.
0: So for 3 days, starting from the 23rd till the 25th in October, you can first take a look at the exhibition that's being held in the museum related to K-food. And then you can join the K-food festa where you can actually eat and try out all the different K-foods that they offer.
1: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세계 선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려요.
0: 네.
1: 역시 그 고기에 K-푸드도 같이 홍보,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또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0: 여수도 정말 맛있는 게 많은 도시인데. 네. So they also have a World Island Festival going on in Yeosu, which is also a coastal city in Korea. They also have a fair going on that's related to K-food, where you can discover the regional foods of the place and all the different K-foods that you have not experienced in other cities as well. Wow, so many different fun projects are going on, but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then. 네, 이제 벌써 마지막 키워드 오픈할 차례가 됐는데요.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last keyword is taste. All right, so with our final keyword, let's get to know you, Chairman or President Lee Kyu-min, the food lover, right?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는 한식을 사랑하는 인간, 이규민의 맛있는 일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So what do you usually eat at home? A favorite side dish or any stew? 평소 집에서는 주로 어떤 반찬이나 찌개로 식사를 하시나요?
1: 젊었을 땐 좀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찌개류가 좋아지는데 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주로 먹습니다.
0: So when he was younger, he didn't quite know this, but these days he's loving 찌개 a lot more. So he likes 된장찌개 and 김치찌개, the different stews.
1: 된장찌개는 좋은 된장만 있으면 어떠한 식재료를 함께해도 맛있는 된장찌개가 됩니다.
0: 그렇죠. So as long as you have good quality 된장, all the other ingredients that you have at home can turn into 된장찌개.
1: 특히 김치찌개는 네. 장모님표 김치를 가져서 맛있는 김치는 우리가 끓이면 거기다 좀 다른 어떤 재료 식재료를 넣으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돼요. 예.
0: Oh, and even with kimchi-jjigae, as long as you have good quality kimchi, especially the one your mother-in-law made for you, you can create any, like you can use any ingredient to create great kimchi-jjigae as well.
1: 그리고 반찬 관련해서는 사실 음식은 사랑인데요.
0: 네.
1: 어머님이나 그 장모님의 사랑이 담긴 반찬이 특히 기억에 나는데
0: 네.
1: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하고 이 명태로 만든 그 명태조림
0: 네.
1: 너무 좋아합니다.
0: Oh, and among the side dishes, I mean, food is really about love, you know. And

0: pickled garlic. And you can have it with 삼겹살.
1: 사업도 좋은데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맛있는 음식부터 기록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카메라로 좀 찍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So recording and documenting our regional foods, Korean food is really important. But all the foods that his family enjoys should first be recorded and documented. Wow, I'm becoming hungry listening to you. You are too, right?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fter a long trip abroad, because you go abroad a lot, business trips, what Korean soul food do you crave the most?
1: 요즘은 컵라면이 발달해서 네. 컵라면을 갖고 가기도 하지만 네. 제가 대한항공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0: 아.
1: 예전에 김포국제공항이었는데
0: 네.
1: 해외 갔다 오면 바로 김포공항 앞에 있는 공항 칼국수 집에 갔어요. 얼큰하고 항공사 직원들은 다 거기 갔어요.
0: 아.
1: 공항 칼국수.
0: So in the past, Mr. Lee used to work for the Korean Air, and there was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nd in front of that, they had the kalguksu place, the knife-cut noodles. It's a little spicy, and it's just so delicious. And all the staff members who used to work there would know this place and crave the food after coming back to Korea.
1: 요즘은 네. 이제 김치찌개죠. 맛있는, 얼큰하고. 예.
0: 아, 아무래도 그런 칼칼한 게 땡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렇죠? 해외 갔다 오면, all right. Yeah. But these days, he craves kimchi-jjigae a lot. You know, that spicy stew taste after going abroad, coming back. You always crave that spiciness, that kick, I think. All right. Well, if a friend, a foreign friend, could try just one Korean dish or any menu, what would you recommend them?
1: 추천할 게 너무나 많고 그 맛보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0: 네.
1: 그중에 최근에 들어서는 한정식집이 참 좋겠다 생각이
0: 아,
1: 듭니다.
0: 네. So there are so many diverse foods that he would like his foreigner friend to try out. But recently, he thought Korean full course meal, we call it 한정식, would be the best.
1: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나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맛볼 수
0: 맞아요.
1: 있습니다. 잡채도 그렇고
0: 네.
1: 불고기도 그렇고.
0: Because with Korean full course meal, you can try out the different foods in little plates, 잡채, 불고기, whatnot.
1: 가끔 여행하는 기간은 짧은데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0: 네.
1: 아 이걸 한 번 가면 먹을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으니까
0: 네.
1: 기회가 한정식 집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로 합니다.
0: So if you're visiting Korea and you don't have many meals to enjoy, just go to a 한정식 restaurant or a Korean full course restaurant to try out the different foods they offer in the course. Well, what makes you think then that was a really good meal for you?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 오늘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느끼게 하는 중요한 조건은 뭔가요?
1: 음식은 네. 역시 맛. 신데 맛과 정성인데 그래도 제가 맛있게 음식과 맛과 맛이 정성이 든 네. 음식을 뭐 맛있게 먹으면 좋긴 좋은데 편한 사람과
0: 아.
1: 좋아하는 사람과 먹었고 났을 때 아, 그 편안함,
0: 네.
1: 행복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너무 동의합니다.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수도 있고. So what Mr. Lee said is, of course, the taste of the food is the first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But even though you're having delicious food, you have to have it with people you're comfortable with. So having it with comfortable, good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when you're enjoying good food.
1: 암만 뭐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음식이라도 조금은 불편한 자리면
0: 네.
1: 그렇게 못 느껴요.
0: 그렇죠. 즐기기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네.
0: Even if you're going to a Michelin 3-star restaurant, if you're with people you're not so comfortable with, you can't really enjoy the taste of the food. I agree. All right. Well, what lesser-known side of K-food do you hope the world discovers next? 아직 세계 무대엔 덜 알려졌지만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꼭 맛봤으면 하는 K-food의 진정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우리가 전통 장류의 시간의 맛과 발효, 정성,

0: 시간에 맞요 전통장 발효 그리고 식재료 본연의 맛 이런 것들을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 So,
0: 양념의 양념. 조화.
1: 아, 조화. So the harmony of the sauces that can mix the different fermented sauces with different foods is really important. Okay.
0: 요즘 외국 셰프들이 한국에 오면 사가는 것들이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그래서 나물 요리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제철식 그 나물의 본연 외국에는 삶거나 볶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그리고 다양한 그 양념 뭐 그 장도 넣고
1: 네.
0: 그 조화 그래서 나물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그 뭐랄까 한식 예, 이런 것 같습니다.
1: 네, so foreigner chefs these days when they come to visit Korea, they buy all the different sauces and the oils like 참기름 and 들기름 made with sesame or whatnot, and they like the harmony of the different sauces and the oils mixed together to create like 나물 as well using vegetables too.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0: I'm 네. so sad.
1: 이렇게 so sad, right? 이렇게 맛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갔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0: 아 저는 이 프로 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한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즐거웠고
1: 네.
0: 행복했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저희 너무 즐겁고 배고픈 시간이었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Thank you so much. Mr. Lee said he enjoyed this talk because he was able to talk about K-food with all you crunchers. And it made me really hungry during this time as well. We'll have to sign off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is is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had Coffee with an Angel by 김성호. We'll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이 사장님?
0: 네. 네.
1: Keep crunching!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K-pop, and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for the artist and our listeners with our tiny stage. And he's back as an artist in the studio today. We have Doom back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준이 반갑습니다.
0: 이거 tiny stage 우리 2월 달에 봤대요.
1: 아 정말요? 어. 와 그렇게 오래됐나? 사실 매주 매달 이렇게 뵀으니까 이렇게 체감이 확 안 됐는데 꽤 오래됐네요.
0: 그거는 기억나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아티스트 초대석으로 봤을 때는 좀 추웠던 거는 기억나요.
1: 맞아요. 제가 긴팔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반팔을 입고 있으니까
0: 그거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사실 우리가 매달 아티스트로서의 아티스트를 바라볼 때의 그런 시점을 봤다가 다시 이제 아티스트로
1: 컴백한 거죠.
0: 컴백을 한 건데 사실 이번에 성공개잖아요.
1: 네, 성공개곡이 나왔습니다. 망고라는 곡이고요. 피처링에는 유승우
0: 찐친
1: 씨가, 네, 도와주셨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진짜 찐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준 씨도 이제 여러 번 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던 분인데 또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고 이랬는지도 이제 이따 물어봐야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So yeah, he's back. So the last time we saw him as an artist in the artist seat was in February, apparently. I do remember it was cold, but I didn't remember like exactly when that was. He's been recently with us as an artist who looks into artists with our monthly cafe. And now he's back as an artist. This is a pre-release track, Mango. His bestie is featured on the track. Yusung was on it. He's talked about Sungwoo in the past, in passing, but today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coming up later. I don't really feel that we nee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fact-checking because you were here in February. And we kind of were able to iron a lot of things out. But I do want to ask a few more balance questions.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at. 사실 2월 달에 우리가 프로필을 어느 정도 이제 봤으니까 그 사이에 뭐 달라진 거는 없겠죠?
1: 그렇죠. 네.
0: So yeah, so we already like pretty much went through that earlier this year.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ose balance questions. 그래서 오늘 밸런스 퀘스천을 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1: 너무 좋습니다.
0: Okay. 자, first th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do you only shows during the day or only shows at night? 평생이에요. 낮 공연만 하기, 밤 공연만 하기. 3, 2, 1.
1: 낮 공연 하기.
0: 오? 낮이요?
1: 네.
0: Really?
1: 저는 그 낮에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0: Really?
1: 네. 전 밤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0: 아.
1: 그래서 그 이제 낮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야외였으면 좋겠어요. 실내보다는.
0: 그러면 낮은 준 씨한테 기준이 대충 몇 시예요? 한 2시? 3시?
1: 4시요.
0: 아, 4시.
1: 오후.
0: 초저녁.
1: 네. 완전 오, 4시부터 6시 사이.
0: 아, 네. 4시 6시. 네. Oh, okay. Okay. So, he was like he likes the day. He feels that he has more energy during the day. And I was like, what time of the day are we thinking? Like 2? He's like, no, 4. Like 4 to 6. So yeah, 4 to 6. 4 to 6 would be the perfect time for him to like, that's like his peak time and all that other stuff. So, and he likes it when the sun is still out as well. Being able to work with somebody, so work in the same company as a person you like, or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as a person you like.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회사 다니기 versus 같은 동네 살기. 3, 2, 1.
1: 같은 동네 살기.
0: 오케이, okay, 동네. 네.
1: 동네에 살아야 밤에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0: 그렇죠, 뭔가 그렇죠.
1: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네네. 동네에 살면 이제 밤에 만나서 그 껄끄러웠던 거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yeah, no working. Please no. He says that if they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like you know, because if you work with them, there's a lot of uncomfortable things that can happen. But if you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you can talk about that at night and like you can meet up with them as much as possible. 자, 앨범을 내는데요.
1: 네.
0: 1년에 한 번 앨범 내기 versus 3년에 한 번 앨범 내기. 3, 2, 1.
1: 1년에 한 번
0: 앨범 1년에 한 번. 네. 정규까지 가능할까요?
1: 저는 매년? 3년에 한 번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3년은 직무 유기고. 네. 그 두 가지 중에 고르자면 무조건 1년에 네, 한 번.
0: 오케이. Okay. 네. So three years is like, no, that's ridiculous. So he goes for like every 2 years he tries to release an album. But like if you have to choose, he would go for like a year. Like he would like to be able to once a year. 예능을 출연하셔야 되는데요.
1: 네.
0: 무인도 예능 아니면 정글 예능. 3, 2, 1.
1: 무인도 예능.
0: 무인도.
1: 네. 정글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인도는 사실 그건 로망이 있거든요. 무인도에 가서 1박을 해보고 싶은 로망.
0: 어, 진짜요?
1: 네,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행할 때도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여행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제 정글보다는 무인도, 뭐 섬 여행 이런 거를 좀 좋아하고.
0: 약간 텐트 치고.
1: 네, 그런 거 좋아해요.
0: 뭐 캠핑하고 네, 약간 네, 네, 이런 네. 이런 걸 보여주는.
1: 그렇죠, 약간 그렇죠.
0: 배낭 메고.
1: 네, 네, 네,
0: okay, 완전. So he would choose a deserted island, and he says that it's kind of like a not a bucket list, but like something he might be thinking of doing. Whenever you watch those kind of variety shows or even videos and stuff like that, if he sees somebody that's going to, like, you know, they're backpacking and then they set up camp in like a deserted island or in like a deserted area, he's always thought that that was way more appealing than being in the middle of the jungle. I was actually going to ask this as well. 오늘 이제 저도 사실 준 씨 SNS에서 저 티셔츠 입는 걸 보고
1: 네.
0: 어라?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질문이 실시간으로 청취자분이 물어봤거든요.
1: 네.
0: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이번 앨범 커버
1: 맞아요, 맞아요.
0: 잖아요.
1: 네, 요거 망고.
0: 우리 굿즈 있는 거예요?
1: 네.
0: 살 수 있는 거예요?
1: 네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공연 때
0: 어.
1: 공연 때 기념으로 좀 굿즈로 판매를 해볼까 생각 중인 단계라서
0: 아.
1: 네, 일단은 제가 앨범 커버에 필요했던 거기도 하고
0: 네네.
1: 이제 이 그 앨범의 곡마다
0: 어.
1: 티셔츠가 있어요.
0: 어.
1: 네.
0: 그래서 공연을 올해 할 때 좀
1: 네.
0: 아.
1: 그 앨범 컨셉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0: 어, 네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0: 어어.
1: 판매를 굿즈로 판매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0: 하고
1: 있어요. 생각입니다.
0: 네. Oh, okay, I'm glad I was asking this. Cause so he, this is the he's wearing a mango T-shirt, which Cookie asked about, and I was gonna ask him about it too, cause he was wearing this on an SNS post, and I was gonna ask him about it today, and he wore it in the studio. So I was like, do we have merch that we can purchase? And he's like, yes, no. So at the moment, they are in the process of making merch. And what he's going to do is he's planning on making a T-shirt for each song on the album. And he's trying at the moment. So he's in the process of trying to get everything done. Make it so that we can have merch at his next concert show.
1: Yes.
0: So, yeah, hopefully. Hopefully we could see that. 자, 공연장이 이제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난방도 중요하죠.
1: 그렇죠.
0: 공연 중 에어컨 고장, 난방 고장. 3, 2, 1.
1: 에어컨 고장.
0: 어? 진짜요?
1: 네. 왜냐면 공연을 뭐 하면 조명이 일단 너무 세서
0: 네.
1: 겨울에 공연을 하더라도 정말 더워요. 사실 무대 위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에어컨이 안 된다?
0: 응.
1: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비 오듯이 땀을 그렇죠. 흘리면서 네, 그렇죠. 공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에어컨이 고장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 네. 어, 안 돼서.
1: 아, 네, 안 돼서.
0: 안 돼, 안 돼서. 네. Okay. So he says that he could not live out without an AC. And he's saying that like even in the dead of winter, if you're having a concert because of the stage and the lights and everything, it gets really hot. So he would not want the AC to go out because he needs it. It's like a all year round thing. 근데 이거는 관객들도 필요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네. 간혹 어디 공연을 갔는데 특히 클럽 공연에
1: 네.
0: 에어컨 방향이 잘못됐을 때
1: 아, 큰일 나죠. 대형 사고입니다.
0: 진짜 사람은 많고 스탠딩이고 앞에서 오는 그 무대에서 오는 열기,
1: 열기
0: 아티스트한테서도 네. 오는 열기, 악기에서도 오는 열기
1: 맞아요. 그 진짜. 그거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0: 어,
1: 제가 보기엔
0: 진짜
1: 네,
0: 산소도 약간 분적 좀 부족한 느낌이고. So yeah, I was saying that there has been some shows where I feel that like sometimes if they have the AC positioned in the wrong angle, it doesn't like circulate the room. It just kind of sits in an area. And what happens is like if it's a standing small concert, then you know the audience isn't getting air. There's heat coming off from the stage, there's heat coming off from the artist, there's heat coming off from the instruments, like it just it, and he's like, yeah, that actually can get really dangerous, especially if it's like underground or like in like a basement area. So yes, we have to ask 공연을 하시는데
1: 네.
0: 헤어스타일이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AI 게임 하듯이
1: 네.
0: 공연 직전에 헤어스타일이 정말 그냥 랜덤하게 돼서 올라가요.
1: 랜덤 돌리기.
0: 네. 그리고 아니면 의상.
1: 그 의상?
0: 랜덤. 의상이 랜덤.
1: 의상이 랜덤.
0: 어.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랜덤 아니면 의상이 랜덤. 자, 3, 2, 1.
1: 의상.
0: 의상.
1: 근데 제가 머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곱슬이 심하기 때문에 머리가 어릴 때부터 약간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누가 건드리면 이렇게 진짜 좀 정색을 하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머리 만지는 걸 되게 싫어요. 제가 만져놓고 혹시 세팅을 받았는데 머리를 만진다? 그러면 진짜 화를 내는데 의상은 뭐... 의상은 솔직히 말하면 상하이만 있으면
0: 네,
1: 뭐, 네, 나쁘지 않다. 네.
0: So, he was saying that he would rather go with his attire being random than his hair. So he says that he's very particular about his hair. I don't think he's ever talked about this on the show, but he says that he's got really curly hair. So if he has set his hair for the day, or if he went to the salon and like had his hair styled, if somebody touches his hair, he freaks out. It's just, it's like an ick for him. It's a really big pet peeve. And so he doesn't think that the hairstyle thing would go over well with him. And he's like, as long as I have pants and a shirt, I think I'm going to be fine. Okay. 무대하다가
1: 네.
0: 갑자기 비 오기 versus 눈 오기. 3, 2, 1.
1: 오, 더 좋은 거.
0: 네, 좋은 거.
1: 눈오기.
0: 눈오기?
1: 네, 눈오기가 낭만 있을 것 같아요.
0: Okay. 네. So he says that the one that he likes the most would be snow because it's a little nostalgic for the snow to come down. So there's a video that goes viral of you. It gets millions of views. Which one would you like it to be? 자, 무대 영상이 하나가 바이럴을 타게 돼요. 그래서 억뷰가 이제 나오고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 건데 무대에서 넘어지는 영상이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음이탈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1: 질문이 재밌는데요.
0: 자, 3, 2, 1.
1: 넘어지는 영상.
0: 넘어지는 거? 네. 나요?
1: 진짜 음이탈은 용납이 안 돼요. 저 진짜 음이탈하는 그 공연이 있으면 3일 내내 가요. 그 기분이.
0: 아, 진짜요?
1: 네, 음이탈 뭐 오늘도 할 수도 있지만 음이탈은 진짜 안 돼요. 네.
0: 그 음이탈이라는 게 사실 좀 뭐랄까 그 컨트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1: 맞아요,
0: 게 음이탈이고
1: 제어 불가죠.
0: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아티스트 분들이 뭐 하고 싶어서 음이탈을 내는 네. 사람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준 씨처럼 이렇게 애드립도 많이 하고 바이브레이션 좀 많이 쓰는 특히 R&B 가수분들이나 네. 재즈 가수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
1: 맞아요, 맞아요.
0: 왜냐면 뭐 성악이라든지 이렇게 좀 쭉쭉쭉쭉 뻗는 발라드 가수분들은 아무래도 좀
1: 그렇죠. 약간 하나를 잡아두고
0: 잡아두고 그냥 그거를 쭉 밀기만 네. 하면 되는 건데
1: 저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바꾸는 과정에
1: 올 수
0: 있죠. 올 수도 네. 있는 네. 거다 보니까
1: 아까 리허설 때 왔어요.
0: 네. 아마
1: 근데 이제 사실 리허설은 리허설이고 네, 본방은 본방이니까 삑살이 안 낼 겁니다 아마.
0: 네. Okay, okay, okay, okay. So I was asking him, you went viral for a video. Which would be a video would you like it to be? You falling on stage or you, your voice cracking? And he's like, oh, I'm afraid I'm gonna crack my voice today because it actually happened during rehearsals. I hate it when my voice cracks. And he says, I would rather it be me falling on stage because the other one is just, it's unforgivable. If I do have my voice crack during a performance, it goes for like 3 days. And I was like, but, because I was talking to him about it a little bit more in a technicality way. I feel that when it comes to like ballad singers or when it comes to like opera singers or like classical vocalists, like if they can grab their voice in a certain area, they can just kind of hit the notes and like just let it out. But like when it comes to like R&B artists or like jazz vocalists and stuff like that, I feel that to a certain extent, because they're constantly using the tone in their voice a little bit more, there's more room for error per se. And he's like, yeah, he definitely feels that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be a problem in that situation. So with that in mind, 이제 몸 좀 풀렸죠?
1: 네. 질문이 오늘 아주 강력하네요. 네.
0: 사실 네, 비슷 뭐 네. 제일 그래도 좀 준 씨가 살짝 멘탈이 흔들릴만한 걸로 물어보긴 했어요. 일부러. So I did ask him some of the more hardcore questions. He's like, yeah, these questions are really fun today. So we are going to get into Mango, but I'm going to give him a chance to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e track before we actually get a chance to listen to it. 일단은 망고 어떤 곡인지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게 망고로 해야 될지 망고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곡에는 망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망고라는 곡은 친구들과 이 놀고 신나게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그려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망고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저희 친구들끼리 세부라는 휴양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0: 네네.
1: 한 3박 5일 뭐 이렇게 4박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랑 돌아다닐 때 이제 판매하시는 일단.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망고 과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그 망고를 먹었던 그게 너무 맛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분위기랑 망고를 섞어서 노래를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해서 피처링에도 이제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거고 내용도 보시면 뭐 우린 망고 위를 스페레나 뭐 정신없이 꼬라 테키라 막 이런 가사가 있는데 뭔가 그때 어릴 때 저희 바이브가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자주 못 만나고 친구들끼리 다 각자의 삶을 사느라 자주 못 만나고 뭐 만나더라도 일찍 귀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때 어떤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든 것 같습니다.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라이브 준비를 위해서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All right. So he made mango because he's like, I don't know if I need to go with mango or mango. But because in the song he's pronounced it mango, he's going to go with that. So mango is a track that he was thinking about his friends. He says that he really misses kind of just his friends and him just kind of chillaxing and kind of just hanging out because these days their life has been super busy and they don't get a chance to hang out that much. But he was saying that there was a time when they went to Cebu, the Philippines,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y were walking around and they had a lot of mangoes, and he remembered it being so good. And so, like, whenever he thinks of mangoes and his friends, it's kind of like it takes him back to that time when they were hanging out, that, like, carefree vibe. And he said he missed it. That's why he was able to ask his friend, his bestie, to be on the track as well. So I think he's ready to sing the song.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do this.
1: Mango.

0: Yes.
1: All right, Anago was saying that I love the road trip vibes. This is going on my driving playlist. Driver playlist. 바로 입력.
2: 너무 좋아요.
1: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So I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song. 사실 준 씨가 승우 씨랑 이제 친구인 거를 예전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승우 씨는 대중분들한테 느껴지는 그 이미지와 네. 목소리를 봤을 때는 정말 딱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약간 속삭이듯이 네, 네, 네. 좀 예쁜 가성과 네. 좀 정말 좀 어쿠스틱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잠깐만 이렇게 그루비한 노래 위에 네. 우리 승우 씨가 어떤 느낌일까? 네, 네. 근데 정말 그 트랜지션
2: 맞아요.
1: 딱
2: 맞아요.
1: 이렇게 좀 시켜놓고 등장하니까 네. 와!
2: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주고 싶었기도 하고
1: 네네.
2: 반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라고 네. 주문을 했었죠. 네, 녹음을 할 때
1: 네. 녹음은 그러면 사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못 만났었던 기간이 길어지면서 네. 그 아티스트분들이 작업하는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2: 그쵸.
1: 좀 서로 그냥 디렉 없이 네. 해? 그리고 이제 약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직접 만나서 혹시 디렉팅을 하고 녹음을 진행했을까요?
2: 네, 제 작업실에서 제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직접 받았죠. 옆에서 계속 디렉팅 해주면서 이야기해주고 또 승우도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 사이에는 막 여러 이 훈계도 있었고 네. 비속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 왜 상상이 안 가지?
2: 결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작업물이 나온 것 같다.
1: 네. Okay. So he's talked about his friendship with Seungwoo quite a lot. And in Korea, if you've never listened to Yoo Seungwoo's vocals, he's kind of known for his like boy next door charm. He's got this like boyish type falsetto. He's just a very soft-spoken artist that sounds really good with an acoustic guitar. And when I first listened to Bingo, so as soon as the song dropped and I listened to it, I was like, yo, this is like June vibe. Like groovy R&B, like to the max. And I was like, how is Yoo Seungwoo going to be able to put his voice on this? And then in the second verse, he just like quieted everything down. And then like Seungwoo comes on and I'm just like, oh my God. And he's like, actually, we talked a lot about this when I was directing him to do it. And I wanted to show people and him that he could do songs like this to like a genre like this. And he could fit his vocal like this as well. So I was like, did you just like toss him the song and have him record it and bring it back? And he's like, no. He came to my studio and we recorded. There was a lot of professionalism, but there was also a lot of friendships in there. There was a lot of bad words that went back and forth. And there was a lot of other things that were, you know, they were friends, but they were also professional about it. And Seungwoo also gave his feedback when he was doing the song as well. So that's how the song kind of came to be. 제가 준 씨 노래를 자주 듣기는 하지만 준 씨는 사실 코러스도 진짜 예쁘게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정말 큰 그림부터 좀 그려놓는 스타일 있고 일단은 이렇게 단계별로 한 블록 한 블록을 쌓아놔서 이제 뭐 코러스라든지 이런 거는 맨 나중에 그냥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깔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본인이 다 쓰고 본인 머리에서 이렇게 다 작품이 완성이 되니까 코러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생각하는 편인가요? 같이 좀 그림이 그려지는 편인가요?
2: 멜로디를 만들 때 이미
1: 좀
2: 네,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사에 맞게만 코러스로 다시 녹음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그 감, 내가 이걸 해야 돼 라던가 이걸 지금 여기다 당장 넣어야 돼 라는 감이 느껴지면 멜로디 만들다가도 그거를 넣어놓고 그러니까 코러스에
1: 약간, 네. 코러스를 살짝씩이라도 한두 개 단계라도 네. 좀 쌓아놓고 그렇죠. 그냥 일단 가는 약간 네. 페이스트 마크를 해놓듯이
2: 그렇죠.
1: 여기는 일단은
2: 무조건
1: 화음이 들어가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는군요. 네. Okay, so I love the background vocals that he puts, like the chorus, the woos and the ahs that he puts into his songs. And I was asking him, since he's the main producer for his music, like, does he see the big picture? Does he, like, as soon as he's making the melody, does, like, other things kind of come to play? Or does he kind of just brick by brick just kind of layer everything? And he's like, he actually thinks about it when he makes the melody. So when he's making a melody, he'll get an idea, I think that I need to add, like, a little bit of chorus in here. And then he'll stop. making the top melody, and then he'll add like a bookmark almost. Like he'll add a little bit of harmony here and there, and then he'll like go on and continue to finish the melody. So he kind of thinks of the big picture as he goes, which I think is an awesome thing as well. So we have an album coming out. 자, 이제 앨범이 나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이제 진짜 나옵니다. 대장정이었고 사실 망고라는 곡도 굉장히 오래 걸린 곡이거든요. 트랙을 작년 여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1: 아 진짜 오래 걸렸네요.
2: 진짜 오래 걸렸어요.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될까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큰 틀은 있었는데 편곡도 세네 번 바뀌고 계속
1: 아 진짜요? 네,
2: 지금 나온 게 최종 버전이지만 이전 버전 뭐 이전의 전 버전도 있고
1: 편곡은 그러면 아예 장르가 달라졌을까요? 편곡 자체가?
2: 뭔가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okay. 옛날틱한 사운드였다면 빈티지한 사운드였다면 okay. 지금 나온 망고는 조금 더 현대적인 네, 아~ 그런 게 좀 더 붙은 감이 든
1: 붙고
2: 네, 그래서 이게 편곡도 많이 바뀌고 좀 오랫동안 걸렸던 곡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다른 이제 앨범에 들어갈 곡들도 오래 걸렸어요. 엄청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정말 저는 여한이 없어요. 네. 이렇게 후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1: 달달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직 네. 아니죠?
2: 근데 사실 뭐 날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동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2: 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 27일이죠.
2: 여러분 추석 때 네. 이렇게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행을 떠나실 수도 있고 네 추석 때
1: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 네, 플레이리스트에 맞아요. 추가할 네. 만한 앨범이
2: 추가할 수 있는 앨범이 추석 때 나올 겁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Finally, I was able to get a date out of him. Okay, so the song itself, it took a while to kind of come out. The album is coming out for us too. So he was saying that he started writing Mango last summer. And he says that he changed the rearrangement about 3 to 4 times. This is the final one that came out, but like there was an arrangement change. And when arrangements change, sometimes the genre can change, like it can speed up or slow down and stuff like that. And he was saying that for him, it wasn't mostly like it was more of a sound ordeal. For some people, they might not know the difference, but he, instead of making it sound really nostalgic and kind of retro, he added a little bit more like modern sound to the final Mango track. And I was like, yeah, we're getting an album, right? And he's like, yep, it can be really long to put it out, but yeah, because he was trying to figure out like what path he was going to go for each and every song. So the songs ended up taking a lot longer than he expected. And I was like, so can you give us a date? He's like, yeah. So Chuseok is the ballpark for us. Around Chuseok,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ave some amazing driving music with his new album that is going to be coming out as well. Can you tell us how many songs we're getting? 곡수는 얘기할 수 있어요?
2: 네.
1: 몇 개예요?
2: 망고 포함해서 다섯 곡입니다. Oh,
1: okay. 네. So we have 5 songs including Mango in the upcoming album.
2: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 I don't know 몰라
2: 이미 뱉어버린 거 주워 담을 수도
1: 그러니까
2: 없고
1: 그러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Oops.
2: 다섯 곡이 나옵니다
1: 오케이 네. Oops 뭐, 더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2: 더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거라서
1: 뭐 그렇죠 네. 뭐 더블 타이틀이에요? 아니면
2: 아니요,
1: 그런 건 아니고
2: 원
1: 타이틀이에요? 네. Okay, I was like, I want to ask you more, but I don't want to get you in trouble. It's just like, I was like, is it a double title? It's like, nah, we're getting a one single title. 사실 이제 우리가 매달 보면서 조금씩 이제 알려주시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좀 다른 장르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2: 네.
1: 우리 준 씨를 좋아하는 팬분들이나 처음 듣는 팬분들이 좀 응? 할 만한
2: 트랙도 있어요.
1: 있어요?
2: 네.
1: 와우.
2: 이제 어?
1: 진짜?
2: 뭐지?
1: 약간 이런?
2: 근데 좋다. 라고 느낄 만한 곡이 있습니다.
1: 오. 네. Okay. So cuz he during our monthly cafes, he has been giving us little bits of hints about the upcoming album and he's been telling us that he's trying to do a lot of different genres like that he's never done before and so I was like is there gonna be a song that we go like the fans are like what's this he's like yeah there's one track that he feels that a lot of people are gonna be like on a June album really and then you're gonna love it So I am super excited for what we get a chance to do. You seem to be a workaholic, so I want to see if this is the actual case. 왠지 준 씨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상?
2: 네.
1: 그런 실제로도 그런 편인가요? 약간 워커홀릭이에요?
2: 아니요.
1: 아, 그거는 아니에요?
2: 저는 작업을 해놓고, 그러니까 해놓고 나가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하고 나가요.
1: 아, 약간 일정한 시간 딱 집중하고 끝?
2: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사실 어릴 땐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도 봤자 달라지는 게 크게 없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1: 그러면 손을 놓는 기준점이 있어요?
2: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작업 결과물이 너무 쉽지 않다.
1: 아, 오히려
2: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날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뭔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라서 요즘에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일단은 출근은 하고.
2: 그렇죠.
1: 일단 출근은 하고 그 다음에 좀 띵가띵가 하다가 아, 오늘 좀
2: 별로야.
1: 별로야. 네. 그러면 그래. 나갑니다. 하고 이제 뭐 나가고 뭐 운동을 가고 친구들 만나고 약간 이런 이런 거군요. 네. Okay, so he goes to the studio every day. He's not a workaholic, but he does go to the studio every day. So he'll clock in. But he's the type of person that he'll work on music, and then if he just isn't vibing with it, he'll just stop. So I was asking, like, when do you know to stop? He's like, there will be days where he'll just like open up everything. He'll just kind of mess with a couple of chords, look at a few of his tracks, and like nothing is coming to mind. Like nothing is working. Anything that comes out, he doesn't like, and he's just like, okay, you know what? Forget it. And then he'll leave the studio. He'll go work out, or he'll go like, you know, meet up with his friends. Like he'll try to do something else, and then he'll come back the next day and then like get himself refreshed. So if you were to give the freedom to do anything on an album, is there something that you didn't get a chance to do for this upcoming one? 사실 이번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Today we have the fabulous June in the studio. He's not here for our monthly cafe. He's here as an artist because he just dropped the single Mango. Go stream it if you haven't already. 스트리밍 아직 안 하셨으면 스트리밍 하셔야 됩니다.
5: 당장 하셔야 됩니다.
4: 당장요. 네. 여름이 아직 덥습니다.
5: 아직
4: 아주 덥습니다. 시원한 곡이에요. We have a few...

0: 준 씨 오늘 들으면 전곡을 다 넣고 싶긴 할 것 같아. 본인 다운 곡. 약간 본인을 좀 설명을
1: 그렇다면 가스 스테이션이라는 노래 같아요.
0: 가스 스테이션. 네. Okay. So he says the new song, the new lead single coming up from the album is going to be like the definition of June coming. And I was like, we don't have it yet. So if an artist or if a listener came by today, fell in love with Mango and like, you know, wanted to do more and listen to more of your music, which song would you think might represent like you and your style and stuff like that? Gas Station. So for those of you who haven't listened to Gas Station, you might want to go check that out. 저는 뭐 사실 준 씨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워낙 많기는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곡은요. The Way You Feel Inside 밴드 버전이요.
1: 어, 이거는 또 새로운 제시인데요.
0: 저는 오. 그 밴드 버전이 네. 너무 좋았어요.
1: 맞아요. 좋긴 해요, 진짜.
0: 편곡도 네. 그렇고 네. 준 씨 목소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준 씨를 되게 좀 R&B스럽고 좀 비트 있게 좀 그루비 있게 한 노래들만 들었다면 그 밴드 버전의 좀 색 다름을 좀 맛을 볼 수 있는 맞아요. 노래인 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좀 들기는 해요.
1: 기분 좋은데요.
0: So one of my favorite songs, I honestly, his entire albums that have been released now, I have a favorite playlist that he's just all over. But I have a track that you guys might like want to check out. It's The Way You Feel Inside, the band version. So there's a band version to that song. And the reason why I love it is because... he has like a signature R&B groovy type of a sound with his music, and the band version, the session, the his voice and the R&B like ad libs on top of the rendition. Everything kind of just aligns and it feels like a unplugged performance. So if you guys ever do check that out, I think you guys are really gonna like it. He's like the perfect person to have on like a drive playlist.
2: 아까도 청취자분이 말을 했지만 정말 준 씨 모든 노래들이 드라이빙 플레이리스트의 필수곡들이기는 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제 의도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저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음악을 많이 듣진 않지만 가끔 가다 이제 랜덤 재생 하다 보면은 제 음악이 나올 때 있거든요. 운전할 때. 그러면 넘기진 않습니다.
0: 와.
1: 네, 듣긴 해요. 내 의도가 그랬었지 하면서 들어보고 노래 좀 불러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더 듣고
0: 좋죠. 네. 그럼요. So I was like, yeah, he does have a lot of great music that's just like perfect for driving, just like Anuga said earlier. And he's like, yeah, that's kind of like the kind of music I want to pursue and like do. And he sometimes like his songs come out on his playlist and then he'll listen to it and then he'll listen to it a little bit more. And he likes to listen to his tracks too. So he's very glad that all of us are enjoying the vibes that he's actually trying to get through his songs. More listener questions. 대충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1: 저는 완전히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은 새벽 5시에서 아침 6시 정도에 잠이 들고요.
0: 오케이.
1: 기상 시간은
0: 4시?
1: 오후 1시, 2시 정도.
0: 1시, 2시.
1: 근데 이게 아닐 때도 있어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0: 그렇죠?
1: 좀 일찍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고 네,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날도 있는 반면에 다음날에 뭔가가 없다면
0: 그러니까 작업실만 네, 가고
1: 작업실만
0: 좀
1: 가고 그렇다면 조금 올빼미처럼 네, 생활하는 편입니다.
0: Okay, so to answer this listener question, he sleeps if he has no schedule the next day. He tends to sleep at around 5, 6 a.m. He'll probably wake up about 1, 2 p.m. in the afternoon, but like, you know, he comes to the studio often, and like if he has work or, you know, whatnot, then he'll wake up early, he'll like go to the gym, work out a little bit. Like he can have an early day, but like if he's just going to the studio and stuff like that, then yeah, he'll tend to do that. 이번 여름에는 사실 망고 들으면 여행을 떠나고 싶은 노래이기는 한데 네. 이번엔 좀 어디 좀 다녀오셨을까요?
1: 휴가요? 네. 휴가를 못 갔어요. 이번에 앨범 준비하는 것 때문에 휴가를 못 갔지만 촬영하러 휴양지를 갔죠.
0: 네. 그럼 약간 그걸로
1: 그쵸.
0: 일단은
1: 네 그걸로 위안을 삼고 물론
0: 오케이.
1: 뭐 물놀이를 하진 못했지만 그냥 그 보고 느끼고
0: 거기 그 바이브로
1: 네, 그렇죠.
0: 오케이.
1: 그게 너무 좋았어요.
0: So he's been so busy with the album that he didn't get a chance to go on any particular vacation this summer, but he was able to shoot some content at destination place, so he was able to at least get the vibes, you know, try to soak it up as much as

0: he could. Is there something that you have to have in a studio or in your own bedroom? 본인 방이나 작업실에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1: 너무 이제 식상하게 뭐 악기, 뭐 컴퓨터 이런 거 빼고 제 방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팬분들이 주신 인형이 있어요. 전 그걸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업실에 지금 다 갖다 놨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작업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Okay, so he keeps all of the stuffed animals the fans gives him. So he has most of them at his studio right now, but like, yeah, he keeps all the stuffed animals, and that's also what helps keep him motivated when he's working on his music. That is so sweet. Oh my god.
1: 작업실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인형 섹션이 있어요. 인형 박스를 따로 구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넣어놓고 작업실 이동할 때 해서 다시 까서 이렇게 넣고 그게 없으면 약간 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0: Okay. 네. So yeah, he actually has his own like designated box if he has to move studios, because you know an artist tends to move studios a lot. So what happened was is like he has his own box for all of the gifts, and then whenever he moves studios, he'll keep those in those box, and then he'll move them, and then he's like he can't not have them there. He doesn't feel right if it is. So we are getting an album soon, and it's going to be definitely a holiday gift for us. What about shows? 그러면 우리 좀 기대할 만한 공연?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계획이라든지.
1: 있습니다. Okay.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공연을 할 계획이라서.
0: Okay.
1: 네. 날짜까지는 저도 아직 상세하게는
0: okay.
1: 네, 말씀은 못 드리지만
0: 앨범 일단, 나오고
1: 네, 앨범 나오고 나서 공연을 할 거라는 것
0: okay.
1: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1: 네.
0: 공연 한 번이에요? 아니면 기회가 있다면 몇 번 더 할 수 있어요?
1: 기회가 있다면 이제 공연은 많이 하는 게 좋다고 okay.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한 번 이고
0: 일단 오케이.
1: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또 다른 싱글을 이렇게 지금
0: okay.
1: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okay. 네.
1: 어떻게 될지는
0: 아무도 몰라요.
1: 네, 아무도 몰라요.
0: Okay.
1: 네.
0: So we're going to have to wait for those updates. He say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performance at a stage. So he's going to have some type of concert after the album is released. One for now, he would love to do two, but he's not sure. And then sometime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he wants to release another single. So he's working on that as well. 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에요.
1: 이렇게 갑자기요?
0: 아니 한 시간 우리 시간 오버됐어요 심지어.
1: 아 저 시간을 저는 저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냥 없애고 우리가 조금 더 하고 그냥 물론 안 되겠지만 네. 저는
0: 아니면
1: 너무
0: 준 씨가 네. 따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나 파서 우리가 거기서 한 몇 시간씩 그냥 얘기를 하고 할까 봐요.
1: 그러니까 커피 몇 잔 시켜놓고
0: 네.
1: 어쨌든 아직도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이렇게. 너무 재밌으니까
0: 네.
1: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 하여튼 오늘 너무 이렇게 재밌게 라이브도 오랜만에 하고 간만에 그 어떤 그 곡을 선정 안 해도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네.
0: So he was 네. says that he was happy. He would love to talk more, but of course we're over time. I was like, let's do a podcast and we can talk for hours. He's really excited that he's back as an artist, and we can't wait until his album drops next month. So stay tuned for that. But we do have to say goodbye. To You is going to be the track we sign off with, and we'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So you on YouTube 한번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She's not even a musician.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접점.

0: What happened?
1: Welcome to the stage, Hollin. 디에카이 보신 걸 환영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Oh my goodness, everyone. This is Hollin at the Archive.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The song we just listened to was Tic Tac.
2: Yes, sir.
1: 홀린님, 그거 그냥 오늘 얘기 안 하려고요. 노래만 해주십시오.
2: 알겠습니다.
1: I don't think I need to speak at all today because that was incredible. 지금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We have many comments coming in on our YouTube live stream right now. Bubble Blub says, 오 뭐야 홀린이, so handsome. Hollin, you look so very handsome, says Bubble Blub. We also have Stephanie saying, 사람 홀려서 홀린인가요? 납득이 간다, 납득이 가.
2: Yes, sir.
1: 맞나요, 근데 진짜?
2: 그 뜻이 있습니다.
1: Okay. Saying, is it because you enchant me that your name is Hollin? Because Hollida in Korean, if you translate to English, it means get enchanted. And he says that is one of the meanings behind this name. Incredible. Okay, bravo once again. 저희가 홀리님 이제 오셨잖아요.
2: 네.
1: 홀리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맞습니다.
1: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희가 아이스브레이커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좋습니다.
1: You might be introduced to Hollin for the first time, so let's quickly do some icebreaking by checking out some of the backgrounds, okay? Here it goes. 가장 먼저 활동명은 홀린이신데 이름은 김성윤이다. 맞나요?
2: 맞습니다.
1: Okay, so his given name is Song Yun, everyone. MBTI가 INTP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Bingo?
2: 지금은 이제 살짝 바뀌었습니다.
1: What's your MBTI?
2: 지금은 ENTJ로 바뀌었습니다.
1: ENTJ it is, everyone. His MBTI change 최근에 바뀐 건가요?
2: 바뀐 지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1: It's been about a year or two since 네. MBTI changed. 아니 근데 저희가 구면이잖아요, 사실.
2: 그렇죠.
1: It's our second time meeting. Last time I saw him was about 2 years ago, 3 years ago. 엄청 네.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2: 아유.
1: 아 그때도 너무 멋지셨는데 아니 되게 색깔이 더 짙어지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His tone and manner, like his characteristics, have become much more defined over the last 2, 3 years, and I'm loving it. 아, 팬, 다시 한 번 또 팬이 되는 기분이다,
2: 아유,
1: 지금.
2: 아닙니다.
1: Becoming a huge fan of his already. 자, 인생 영화, About Time? Bingo?
2: 예, 그거는 안 바뀌, 그거는 예,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1: Oh, his favorite film, all-time favorite movie is About Time. 저희 오늘 인터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도 About Time 너무 사랑하거든요.
2: 아, 그러면은 수월하겠네요.
1: 한 8번 본 것 같거든요.
2: 아!
1: I think I watched About Time about 8 times. Incredible. We're going to have quite an interesting talk today. 자, 최애 음식, 김치찌개. Bingo?
2: Yes, sir.
1: Kimchi stew is his favorite food, everyone.

0: Sounds good. 홀리님,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아이스브레이커로 얘기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위해서 혹시 카메라 보시면서 본인 소개 한번 편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음악인으로서의 홀린,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가능할까요?
1: 네. 저 네. 그러면 소개를 드리면
0: 시작.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R&B 아티스트 홀린이라고 합니다. 제 삶에서 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서요. 이런 맛입니다. 네. 이런 맛입니다. 저희가 이게 진짜 아이스브레이커잖아요, 사실은.
1: 네. 아, 굉장히 그 어렵네요.
0: 아, 근데 이게 한번 딱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나오니까.
1: 네, 적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훌륭한 답변인데요. I just asked him to do an impromptu self-introduction. He said he's an R&B artist making music out of everyday life, all the stories that he is facing during his day-to-day life. And he says, please enjoy my music, comparing my stories to yours. And that's where the fun is. And he says it's very difficult to do it on spot, but he nailed it. And I'm saying this is what true I breaking is. Yes. Very cool, very cool.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해 주신 곡을 다 물론 알고 있죠. 전
1: 네.
0: 진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1: 감사합니다.
0: 다 너무 신이 나요. 아, 그 하나하나 지금 바로바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좀 아까운 마음이랄까?
1: 아...
0: 약간 초콜릿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걸 하나씩 까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벌써.
1: 아, 녹여드시는 느낌으로 제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 하, 훌륭한 답변. 와, 녹여드실 수 있게.
1: Yeah, yeah, yeah.
0: I'm saying all the songs that he'll be singing for us today feels like a few, not many chocolates in a chocolate box. I'm like, oh, I feel so sad to be asking you to sing the next song for us already. And he's saying, you know, please, I'll help you melt it in your mouth. So have fun tasting and enjoying this chocolate box. 그럼 이쯤에서 바로 다음 초콜릿 한번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The very next chocolate. 곡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다음 곡은 AEIOU라는 곡이고요.
0: 네.
1: 연인 사이에서 서로 말이 좀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어 말 중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좀 다르게 쓰이거나 다르게 읽힐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좀 이렇게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난 너의 언어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곡입니다.
0: Lovely song. Okay, the next song is called AEIOU. In Korea, there is a phrase that says 아다르고 어다르다, meaning although we're saying the same thing, we take the context and the idea and the meanings behind it differently. In a romantic situation too, you might b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but the two people might take in and interpret it in a totally different direction. And he says the song's about saying, hey, although we may understand different things, same thing to a different end, I am so ready to learn your language. That is the romantic meaning behind this song. 바로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 초콜릿도 상당히 달콤할 것 같습니다. Here it goes, everyone. The very next chocolate coming from 홀린, AEIOU.
2: Mm-hmm.

0: Bravo! That was A-E-I-O-U by 홀리. 아니, 아니 홀리님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아니 음정을 막 갖고 노세요,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0: 보면서 그 입이 안 다물어져가지고 침을 좀 흘렸습니다 지금. How do you sing like that? He just plays with the melody. He plays with the notes and. Like I 부러울 정도예요. I envy him so much. 아, I was 감사합니다. drooling just listening to this song. 댓글 보시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호준마님께서 들어오셔서 live amazing. Yes, everyone. This is like 100% live right now. 이거 100%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막 백킹 트랙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상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0: There's no backing tracks here. It's just like 100% live. No kidding. Siska says it's such a fun song indeed. A-John says he dances with the camera. So impressive. 이 얘기를 지금 안 해볼 수 없어요. 홀리님 오신다고 저희가 또 새로운 카메라 구도를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We prepared a whole new angle just for Holin today. 근데 이거를 지금 너무 잘 활용해주고 계세요. He's making the most out of it right now. 아, 이게 오늘 이 더 리허설 콘서트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오실 많은 분들에게도.
1: 아 여기 많이 써주시면은 되게 앵글이 되게 지금 이쁜 거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0: He's saying the angle is lovely. You should definitely come and utilize this angle to all the artists who will be joining us here at the archive.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방송을 가장 재밌게 보시려면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봐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홀리님의 이 훌륭한 준수하신 외모와 또 달콤한 목소리를 한 번에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This is your chance to consume the best of Holin's, not only his voice, sweet voice, but also his super good looking outer beauty by tuning into our show via our YouTube live stream. 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테피님께서 진짜 고급지고 뭔가 재즈바 무대도 느낌이 난다고. I'm saying it's got a jazzy vibe right now.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1: 네, 좋습니다.
0: 저희가 홀리님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습관을 좀 발견했어요.
1: 네, 어떤 습관인가요?
0: We found a very interesting habit of Holin. It says, when you get nervous, 긴장하실 때, you actually start feeling sleepy. 졸음이 좀 밀려온다. 이거 맞나요?
1: 이게 네. 원래는 그랬었거든요.
0: 네.
1: 원래는 그랬었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클린하게 좀 식단을 바꾸고 네, 네, 굉장히 클린하게 좀 식단을 바꾸고 좀 이러면서 느꼈던 건데요.
0: 네.
1: 그게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네, 지금은 뭐 긴장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긴장하고 맙니다.
0: 아, 그전까지는 그 혈당 스파이크가 네. 문제였다.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고 보니까 뭔가 되게 화사해지신 것 같기도 해요. 훨씬 더. 아,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He's saying back in the days it was really like that. And he says since he's taken on a totally new healthier diet when it comes to food, this kind of habit has disappeared. He says it's all to blame the sugar rush back in the days of his terrible diet back in the days. And I'm saying he looks really healthy and he glows right now. 아니 그 퍼스널 컬러가 디아카이브랑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1: 아 여기에 어울린다고 한다면은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지금.
1: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진짜. 자
0: 이제 뭐 절반도 안 하는데 자주 와주세요.
1: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0: We are not even halfway through right now. I'm saying please come back next time already. 그만큼 지금 너무 즐겁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오늘 일부 주제가 저희 청취자분들이 가장 아껴 듣고 있는 K-인디 뮤지션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홀리님을 지목하시면서 이 곡을 꼭 틀어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불러주실 다음 곡입니다. First our topic was who's your favorite K-indie musician? This one listener came up saying I love Holin and I would love to request this song for the first hour called Lo-Fi. 너무 틀고 들으고 싶었는데 2부를 위해서 아껴뒀거든요.
1: Oh.
0: I saved it up for the second hour because he'll be singing this song live for us today. 자, 이 다음 곡 Lo-Fi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Lo-Fi라는 곡은요. 저와 이제 함께 삶을 만들어 가다가 이제 지금은 뭐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떠나간 전 애인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쓴 건데요. 어느 날 굉장히 좀 지나간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추억 보정이라고 하죠. 좀 과거를 좀 좋게만 보려고 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했었는데 사실 나빴던 그냥 그 당시에는 좀 나빴던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의 만남이라는 마스터피스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굳이 막 하이파이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추억 보정 하려는 것보다는 우리 그냥 로우파이하게 그 상태로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니까 그렇게 남겨두자라는 느낌으로 쓴 곡입니다.
0: Wow. The meaning behind this song is so philosophical. 철학적이에요, 되게.
1: 감사합니다.
0: Okay, so this song's called Lo-Fi, Low Fidelity, everyone. He says this song was inspired by his ex-relationship. At this one point, after breaking up, he was looking back to his memories with her, and he found himself manipulating the past in a better way, trying to forget all the bad things, the hard feelings, but rather trying to package it into a nice memory. But he was like, you know,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all the ups and downs we've been through together, that's what made this relationship what it was and how it felt like. And that was the masterpiece that he would love to secure in his heart. So he was like, why go for high fidelity, hi-fi, when we could just enjoy it and leave it as it is, raw, in the lo-fi mode? And that's the meaning behind the song. And I'm saying it's 진짜 철학적입니다, 진짜로.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1: 예.
0: Okay, everybody, I think we are very, very ready for this next song. Wonderful meaning behind it too. Holin singing lo-fi.
1: We were vinyl static some days

0: Oh, that was lo-fi. Holy, oh my. 저 방금 올렸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Wow, I was enchanted by. 아니, 마지막에 그 진짜로 로우파이 목소리가 나왔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Sure. I mean, that last scratch, it sounded exactly lo-fi. 그것도 테크닉 연주하신 거예요, 진짜로?
1: 어, 네, 그, 아, 톤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요새.
0: Wow, he's working on his vocal tone lately, and that's incredible. 지금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라이브를 너무 잘하셔서 마치 귀가 축복받는 것 같아요라고 하세요. So, I feel like my ears are being blessed because your singing is incredible.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박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 Yes, sir. 감사합니다.
0: 와, 아니 진짜로 방금은 진짜로 홀린 채로 들었습니다. 농담이
1: 아,
0: 아니라.
1: 아, 아, 감사합니다.
0: I was so drenched in this song as we were listening to it.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amazing, amazing. 오케이, 홀리님 그. 아, 말을 그만하고 싶은데. 아, 노래만 계속 부탁해. 지금이라도 몇 개 더 추가해 주시면 안 돼요? I'm asking him to insert some more, you know, add some more live performances today. 다시 한 번 더 그 홀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What's the meaning behind 홀린?
1: 어, 사실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었다가 나중에 그 처음에는 이뻐 가지고 그냥 이런 이 이름을 썼다가
0: 네.
1: 그 이후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어, 홀리다. 한국어로 홀리다. 그 뜻이 있습니다.
0: Okay. In the beginning he simply chose a name 홀린 because it sounded very nice and it looks pretty too he says. But later on to find the meaning he kind of made the connection with the Korean verb 홀리다 to enchant someone and that's the meaning behind it right now. 너무 잘 어울리세요, 실제로.
1: 아, 감사합니다.
0: 이름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더 많은 분들이 분명하게 홀리 님을 아, 제가 보기에는 바쁜 1, 2년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I can still tell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love his music for sure. 지금 한 시간 동안 노래 시키면 안 되나요? 라고 댓글이 올라오셨어요.
1: 그렇군요.
0: One of the listeners was like, can you just lock him up and make him sing for the next hour? I would love to, but we can't.
1: Yeah.
0: 나중에 또 오셔야죠.
1: 예, 그럼요, 그럼요.
0: Sounds good, sounds good. 홀리님, 그 궁금해요. 음악이 언제 처음 이렇게 뛰어드시게 된 거예요? When's the first time you actually jumped into music? 관심이나 뭐 이런 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음악을 시작한 거라고 한다면은
0: 네.
1: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저는 되게 뭐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별로 공부를 하니까 별로 특별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 제가 어떻게 하면 특별해질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가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서
0: 오,
1: 오 여기선 내가 좀 특별하군.
0: 오.
1: 그래서 네, 그 일반적인 길을 그렇게 가벼운 이유로 굉장히 네, 버리게 됐습니다.
0: 오케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냥 취미로 노래를 하던 상태인 거죠?
1: 그때 제가 아예 그냥 뛰어들겠다고 생각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바로 말씀드리고.
0: 아, 그 친구분들이 큰 역할을 했네요.
1: 그렇죠.
0: I'm asking like how did you start? Like how did your music career begin? And he was saying back in high school and all that. Of course he had to study, but he found out and he kind of realized that he will never be as outstanding when it comes to studying. But what made him spark was when he went to 노래방, singing room with his friends. And singing with his friends, he found out that he has talent in this. And the very next moment, he went to go tell his parents, saying, hey, I'm going to fully invest in music from now on. 그 당시에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What was your parents' reaction like?
1: 제가 그때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요. 일단 어머니는 무조건 반대하실 거라고 지금.
0: He knew his mom will say no.
1: 네, 그래서 일단 어머니가 그 밤에 먼저 그 샤워를 하러 들어가셨을 네. 때 아버지만 홀로 남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0: 네.
1: 아버지께 가서 이제 그때는 막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헛바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께 그 제가 그 기타도 좀 쳤었거든요.
0: 오, 네.
1: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 기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0: 오, 전략적이다.
1: 네, 근데 네.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너 정말 그거 맞냐고 그래서 사실은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 뛰어들려면은 최고가 될 생각으로 뛰어들어라. 그 기타 선생님 그 되고 싶다는 걸로는 너가 지금 공부를 갑자기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간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어... 해가지고 그럼 최고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0: 와, 브라보. Bravo to the father. 아버님도 되게 멋지시네요.
1: 네.
0: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꿈을 크게 갖고.
1: 네.
0: 와. 그 포부가 그 노래하시는 퍼포먼스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1: 아,
0: 진짜로.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그릇이 크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He's saying when he went to go convince and persuade his parents, he knew that his mom will say no. So he was waiting until his mom went to the toilet to take shower. He approached his dad saying, instead of saying I want to become a singer, he thought it would be more persuasive if he says I want to become a guitar teacher, because he knew how to play the guitar a bit at the time. And he said, I'm going to become a guitar teacher. And his father was like, you sure that's what you want? And he was able to tell him that, you know, to be more exact, I want to be a person who can sing while playing the guitar. And his father said, you know, if you're going to jump into it, you got to have bigger dreams. You got to tell me they're going to become the best. And he said, yes, Dad, I'm going to give it all that I have and reach the top of the scene. And I'm saying, that's very cool. It's really cool. And having a father who's so supportive, that must have meant so much.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그 후로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 네, 이제 그때부터 막 뭐 학원 다 알아봐 주시고.
0: 네. 아버님께 한 말씀 한번 가볼까요?
1: 사실 아버지가 네.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0: 아이고, 아이고. 예.
1: 예. 근데 그 뭐 수술이 그 팔 수술을 살짝 하셨는데 아이고.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0: 아, 다행입니다.
1: 예, 그 지금. 병상에서 보고 계실 텐데 아버지 꼭 저녁 잘 챙겨 드시고 네 잘 쉬다 나오시길 아버지 사랑합니다.
0: That was a message going out to his father who is currently hospitalized because he had to go through a small arm surgery. And he says, I love you, Dad. I hope you will be able to recover as quick as possible. His father is tuning into our show right now. So everybody, please leave some nice comments on the live chat saying, please get well as soon as possible to Hollin's father. 빠른 회복.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진 아드님 되셨습니다, 아버님. I'm saying his father has a beautiful son, Hollin. He's just unbelievable of an individual and an artist. 자, 좋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곡이죠.
1: 맞습니다.
0: We're going to ask him to sing the final live song for today's episode. And 제목부터 벌써 재밌어요. I'm loving the title already. It's called Hangover.
1: Yes, sir.
0: Okay, what's the song about?
1: 말 그대로 행오버에 대한 곡이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슬럼프가 좀 심하게 왔었는데 그때 엄청 취해 살았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막 술을 마시면서 다녔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별개로 이제 평소에 막 이렇게 표정이 막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으니까 막 풀리는 게 없고 막 이러면 막 그래서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만 맨날 뭐 화났어? 뭐 어디 뭐 일 있니?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막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막 요새 뭐 이게 되는 게 없고 뭐 저게 뭐 곡이 안 나.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 이제 멘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별로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뭐 공감 같은 것도 사실상 그냥 뭐 해줘야 돼서 하는 공감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냥 누군가 뭔가 물어보면은 그냥 아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숙취입니다. 숙취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냥 깔깔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랬던 당시를 썼던 곡입니다.
0: 일종의 방패막으로서
1: 네.
0: 숙취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냥.
1: 네, 맞습니다.
0: Okay, so 이게 언제 쓴 곡이에요, 그러면?
1: 이게 작년 여름쯤에 아마 컨셉이 나왔을
0: 작년
1: 겁니다.
0: 작년 여름쯤에.
1: 네.
0: Okay, the next track is called Hangover, everyone. This is last live performance coming from Hollin today. He wrote the song last summer, everyone. At the time, he was going through a major slump. He was having a very tough time at the time, heavily relying on alcohol. He said there were not many days where he was sober. He just mentioned, and whenever he would bump into his friends, people will come to him saying, are you okay? What's going on? You look bad. And he didn't really have much to say. And in the beginning, he's like, you know, my song's not doing well. I don't know what to do with life. But later on, he found out it was much easier to get away with that by saying, hey, it's just hangover. I'm just hungover right now. And he got inspired by this version of himself at the time. And he came up with this song. And I love this song. 아,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I really love this song and 오늘의 마지막 곡이라 더욱더 신이 납니다 지금.
1: Yes, sir.
0: Super excited for this next song, everyone. 바로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Alrighty, everyone. Here it goes, coming from 홀린, Hangover.

0: And that was Hangover by Holy Standing Ovation! 와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Everybody, that was the finale live performance by Hollin today, Hangover. 아, 이게 가사를 확실히 그 내용을 듣고 들으니까 네. 진짜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그냥 늘 필굿 뮤직으로 들었었는데 이런 백스토리가 있을 줄은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1: 살짝은 아픈 곡인데.
0: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로. 네. Knowing the backstory behind the song, it hits definitely for sure. And he sang, you know, although it sounds like a feel-good music like I've mentioned just before, it's a song that holds a very special place in his heart. It kind of hurts for him too whenever he sings the song. 정말 많이 박수가 올라오고 있고요. 스테피니께서 첫 곡부터 지금까지 가사가 1차원적인 게 없다는 게 포인트. 생각하게 만드는 가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Seeing, you know, from track 1 to 4, all the songs that he sang for us, none of these songs have simple lyrics. They all are based on his personal stories, and you can definitely see that he poured in his heart into writing the lyrics for this song. Lovely indeed. 자, 이제 인터뷰할 시간이 한 5분 남았습니다.
1: 와우.
0: 서둘러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네, we have 네. 5 minutes left, so I'm gonna quickly ask him some questions. Okay. 그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 아까 말씀하신 슬럼프랑 겹치는 시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1: 네. 네.
0: 제가 홀리님 만나고 나서 한동안 조금 그 인스타그램에 뜸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잠깐.
1: 맞습니다.
0: 근데 그게 뭐 알고리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제작기 같은 거를 막 올리시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그게 제가 알기로는 Overthinker 때가
1: 맞습니다.
0: 맞죠.
1: 네.
0: I remember that he was kind of absent online for a little while, but later on I saw a lot of coming up from his account. 그게 Overthinker 작년 가을이었나요?
1: 네, 나온 게 작년 가을일 겁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 오버띵커 개인 프로젝트 진행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그렇게 갑자기 막 힘을 확 들여서 하기 쉽지 않은데.
1: 네. 그쯤 이제 동굴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0: 그때가?
1: 네, 그때 동굴 바깥으로 나왔고. 그리고 원래 행오버가 먼저 나왔었고요.
0: 네.
1: 그 곡은 행오버가 먼저 나왔었고 이제 오버띵커 나오면서 오버띵커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그 가사도 읽어보시면은 아 얘가 이쯤 동굴을 나왔겠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제작기 아닌 제작기를 좀 올리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요즘은 되게 마케팅이 셀프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내가 콘텐츠를 한번 내가 해볼래, 내가 만들어볼래. 그런데 그냥 하기는 내가 콘텐츠 시작이 늦었으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씩 올려버릴래. 제대로 해볼래.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봤던 게 오버띵커 그겁니다.
0: 오케이. 이게 23일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와우. 해봤어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걸. For the song Overthinker that we started off the second hour with today, that was when he ended his hibernation and walked out from that cave, that slump. And this the song Overthinker followed Hangover. But at the time, he was thinking to himself, you know, I'm a bit of a late bloomer right now, and I'm already kind of late in this race. But he thought marketing is very important, and he wanted to blend this music and the backstory together into a personally edited content. And he did this every single day for 23 days. 아직도 볼 수 있나요? 지금 가면?
1: 네, 지금도 아직 올라가 있습니다.
0: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홀린님의 인간적인 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go check out like who Holin is as a person by consuming that video. So go ahead and give it a check when you can. Awesome. 자, 앞으로 진짜 바빠지실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정말 바빠지실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곡이었죠? 틱택?
1: 네, 맞습니다.
0: 틱택의 발매가 지금 얼마 됐죠?
1: 한 2, 3주 돼가는 것
0: 같습니다. 2, 3주 정도. 네. 틱택 홍보를 한번.

0: 네.
1: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써놓고 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 탑라인 먼저 해놓고 가사를 쓰는데 네. 너무 러블리한 거예요. 네, 너무 러블리하고 이거는 뭔가 되게 이쁜 사랑 노래 같은 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틱탁으로 가자. 그리고 그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 그 되게 뭔가 좀 nerdy한 그런 느낌을 제가 뭔가 좀 주고 싶은데 어떤 주제가 좋을까? 라고 하다가 그 스토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램 스토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살짝 그런데 아 어떻게 막 이 사람한테 리시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막 이런 경험이 아마 그 남자라면 한 번씩은 있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0: 이상형을 발견하면
1: 그럼요, 그럼요. 그런 기억을 좀 살려가지고 이제 써봤던 곡이고요. 그래서 라이브 클립 같은 것도 되게 막 안경 쓰고 막 카라티 같은 거 입고 막 되게 막 여자 앞에서 쩔쩔매는 막 이런 컨셉으로 좀 찍기는 했었거든요.
0: 네.
1: 네, 그리고 또 피처링해준 미오라는 친구도 너무 잘 도와주고 게다가 이번 사진 제 티저 사진 아 티저? 자켓 사진 에이. 찍어준 것도 그 친구가 그냥
0: 아,
1: 그 자리에 찍어준
0: 정말요?
1: 거거든요.
0: 네. 오.
1: 그래서
0: 그 카페 같은 데서 뮤직비디오
1: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에이. 그래서 네, 되게 만드는데 되게 재미가 있었던 곡이고 그리고 아마 이번 연도에 곡이 좀 더 많이 나오기는 할 텐데 일단 EP가 나올 예정이고요. 연말에는
0: 오, 네.
1: 근데 저는 EP는 이제 보통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를 하고 싱글로 던지는 곡들은 이제 곡 자체가 그냥 좋은 그런 곡들로 좀 그리고 가벼운 주제를 좀 쓰고 예 그래서 아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주제로 던진 곡입니다.
0: Okay, quite a story behind the song that was released lately, everyone. That was Tic Tac. Recently, he's been very active on the T platform, a very similar name, the social media, to converse with the fans, he said. And he was inspired by that experience, and he decided to write a new song. And the melody came out first, and it was very lovely and bubbly, so he wanted to put in something a little bit more brighter and lovely, and that's how it became Tic Tac. Tech, everyone. The music video and everything, the lyrics is kind of related to reaching out to your ideal type that you found online, sliding DMs and all that. So that's a cute message behind. But the overall look and the tone is nerdy, he said. And I'm saying the music video is super cool. So you got to go ahead and watch it. And he gave a shout out to his featuring artist, Mio, who took part not only in the song, but also in the music video. And she took the photos for his album cover and the profile lately, too. So a big shout out to her. Concerning the future plans, Hollin just said that there's a lot in store, everyone. At the end of this year, he'll be releasing his EP, which should be consumed as a whole, he said. It's got a very big project behind it. And concerning the singles, he's releasing them in a very light manner for fun and interaction. So he says, please go ahead, come over and enjoy his songs, both singles and EPs. 저희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0: 아, 홀리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1: 네네.
0: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저는 사실 저를 이렇게 잘 봐주실 그 저를 이렇게 되게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음원이 나온 시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불러 주셔가지고 또 음원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더 리허설이 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이제 좀 더 퍼포먼스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All right, everyone. That was the last word from Hollin saying. He says, thank you very much for staying up to date with his latest promotions and also granting him the opportunity to come into the studio to promote his latest music, too. Also, he said the overall vibe and the atmosphere of the archive, especially for the rehearsal, is very cozy and it's very suitable for many musicians to come in and give the best performance possible. He said, thank you.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o.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짜로 그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더더욱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해서.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분명히 아마 여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심으로. I have a strong feeling that many of our listeners have been enchanted by Hollin today. 저희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All right, letting you off with the final tune, Truly by Hollin, everyone. I'll be back tomorrow at 4 p.m. KST.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Yo.

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금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영 영업센 고라주난 고결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정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people in the spotlight. And today we're joined by Lee Kyu-min, chairman of the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or Hanshik Jinheungwon, helping bring the true taste of K-food to the world. Welcome back, Mr. Lee.
1: Hi, everyone. My name is Kyu-min Lee. I'm the president of Hanshik Jinheungwon, which is in charge of promotion of Korean food around the world. And I'm also a professor in Gyeonggi University. Well, I'm very happy with the global listeners, and thank you.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It's been a year. 1년 만에 다시 찾아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네, 바쁘신 와중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한식을 알리는 것이면 언제든지 와야죠.
0: So he said he has to come whenever he has the chance to let people know about Korean food worldwide. Well, diving right in then, you've had a very busy year in Korea and abroad as well. How would you sum up the past year in, I guess, one word? 작년에 다녀가신 이후 1년 동안 국내외 현장을 누비시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을 한마디나 짧은 영어 키워드로 표현해 본다면요?
1: 아, 저는 커넥팅, 커넥션, 연결.
0: 네.
1: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것을 외국에서도 같이 즐기고 하는 그 매개, 한식이 매개체가 됐구나.
0: 아, 커넥팅. 네. So he chose connecting or connection because K-food has become the medium that connects people to people and culture to culture worldwide. Okay, connection it is then. All right. Well, was there a moment overseas when you really felt the growing popularity of K-food? 앞서도 언급했지만 해외 현장도 자주 나가실 텐데요.
1: 그럼요.
0: 네, 현지에서 K-food의 위상을 온몸으로 체감하셨던 순간이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이제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0: 네.
1: 아, 잡채 알아요? 불고기 알아요가 아니고 네. 저 잡채 좋아해요. 저 불고기 좋아해요.
0: 아.
1: 저 김치찌개 좋아해요.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0: 오, 그렇겠네요. So now it's not about do you know 잡채? Do you know 불고기? It's more about I love 잡채. I love 불고기. So that is how President Lee feels that K-food has really become more famous and popular worldwide. Well, then beyond 불고기 and bibimbap, what Korean dish was surprisingly popular? 그럼 불고기나 이제 비빔밥 혹은 잡채 이런 유명한 메뉴 말고요. 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싶었던 뜻밖의 메뉴를 꼽으신다면요?
1: 저는 네. 요즘 국밥, 국과 밥을 같이 먹는 국밥 종류가 네. 새롭게 아,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Oh, so these days he's thinking 국밥. So in English it would be like rice soup. It's 국밥. Could be popular among foreigners these days.
1: 네. 네. 저희 한식진흥원이 북촌에 있어요.
0: 네.
1: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제가 어느 하루는 순대국집에 가서 직원들하고 순대국밥을 먹는데
0: 네.
1: 옆에 서양인 가족들이 왜 애들까지 같이 와서 순대국밥을 먹더라고요.
0: 네. 네. So it was during lunchtime and this 한식진흥원 or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it's located in the Bukchon area and he and his teammates went to a 순대국밥 place and they saw these foreigners, a family eating 순대국밥 all together.
1: 예. 그리고 저는 혹시 돼지국밥 먹어봤어요?
0: 네, 먹어봤죠.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그 네. 뉴욕에 옥동식이라는 그 돼지국밥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0: 네.
1: 2023년에 뉴욕타임스가 선정하기를
0: 네.
1: 꼭 먹어봐야 돼. 그 음식의 8가지에 포함이 됐어요.
0: So he also mentioned 돼지국밥, which is pork rice soup. And in New York, there's a restaurant called 옥동식이라고 하셨나요? 네. 옥동식. And their 돼지국밥 was selected as one of the foods, top 8 foods that you must try in New York Times.
1: 네.
0: Wow, that's amazing. So 국밥 then.
1: 예, 국밥.
0: 네.
1: 그리고 뭐 또 비슷하게
0: 네.
1: 설렁탕, 곰탕, 해장국. 이런 국밥류가
0: 네.
1: 저는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더 또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Oh, 네. And there's also 설렁탕 and 해장국, different other kinds of rice and soup that we have in Korea. And Mr. Lee believes these will become a lot more popular among foreigners moving forward. All right. Well, now we'll talk in depth through keywords.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아, 그럴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0: The first keyword is next level. Now, Korean food is moving beyond street favorites like tteokbokki and ramyeon into global fine dining. 떡볶이나 라면 같은 길거리 음식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미식의 반열에 오른 한식의 깊은 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o, Korean chefs and restaurants are gaining major recognition worldwide these days, right? So, why has Korean cuisine become so strong in global fine dining? 최근 뉴욕이나 파리뿐 아니라 전 세계 권위 있는 미식 랭킹에서 한국인 셰프와 한식 기반 레스토랑들이 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글로벌 미식 본토에서 한식이 이렇게 강력한 주류로 인정받게 된 비결은 뭘까요?
1: 그 한식의 근간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전통 장이입니다. 네. 장과 발효. 요 전통을 잘 준수하면서 거기에 또 음식 분야는 이 트렌드나 취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현대적으로 취향과 변화를 잘 반영해서 한식은 잘 진화해 갔다.
0: 아.
1: 현대적인 재해석 네. 이게 잘 이루어졌다.
0: So in Korean food, the most important, I guess, aspect would be like the fermented sauces that we have and fermentation. But while preserving this tradition, we have kept up with the modern trend and the changes of people's palates. And that would be the key or the secret behind the popularity. Well, you know, these days, healthy and plant-based food is also trending worldwide. Is that another strength, I guess, of Korean cuisine as well, because it's healthy?
1: 아, 그럼요. 요즘은 우리가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0: 네.
1: 사계절의 제철 식재료, 그리고 채소 기반의 이런 다양한 식재료에다가 이게 장, 발효가 이게 굉장히 깊은 맛을 끌어내고 건강하거든요. 그것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0: 네.
1: 예, 좀 더 높은 최근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So in Korean food, they have different seasonal foods because in the country, we have the four different distinct seasons. And along with the depth, the deep taste of the fermented sauces that we have on, and all these seasonal foods, it makes it a lot healthier, Korean food in general, which is why it is gaining more popularity and trending worldwide as well. Well, then Korea also has, like you mentioned, seasonal ingredients and regional dishes too. How are you promoting these local flavors?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마다 네. 제철 식재료가 숨어 있고 또 향토 음식도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네. 이런 로컬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식 진흥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그럼요. 우리 한식에서 네. 김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김치, 네. So President Lee asked me how many different types or kinds of kimchi there are. I would say over 300, 300개 이상? 너무 많은가요?
1: 그 정도 아닌데 한 200개 좀 넘는다고 합니다.
0: 네네.
1: 김치도 200개가 넘고요.
0: 네.
1: 이런 다양한 우리 한식의 넓은 스펙트럼과 깊이, 다양성과 깊이가 사실은 지역 향토 음식에서 옵니다.
0: So the depth and spectrum of the Korean food comes from regional dishes. And by the way, there are about 200 different types of kimchi.
1: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네. 향토 음식 진흥 센터를 저희들이 개관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식재료 향토 음식을 잘 발굴, 기록, 보존할 계획입니다.
0: So as part of promoting regional dishes within the country, the Institute plans to establish a new center, and that would be the Regional Food Promotion Center, which will identify different regional dishes, record them, and conserve them. And this will be established next year.
1: 예. 그리고 그 전통 음식을 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좀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0: 아. And the center will also become a bridge that connects our regional food to the world, basically. All right. Well, you're also documenting traditional Korean recipes. You mentioned that in your answer earlier, too. Why is this important, though? 우리 전통 음식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또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기록 작업이 중요한 거죠?
1: 지금 네.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반영한 지역 음식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세요.
0: 아, 네, 네. So we have different regional dish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but those who know how to make them, they're already growing old and passing away.
1: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표하는 지역 음식을 잘 기록을 하는 사업을 하고 지역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음식들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그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So because it's important to conserve them, you have to first record them, right? And they have this project in which they record all these different regional dishes, and they would then make the next generation also preserve it and learn about it as well. So it's part of the effort that the Institute is making, which is great. All right, well, more tourists, you know, these days are visiting Korea just for the food, which makes a lot of sense. How are you helping them experience authentic K-food? 요즘은 아예 맛있는 거 먹으러 네, 한국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한식진흥원에서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1: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는 한식을, 다양한 한식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0: 네, so many foreigners, like I said, come to Korea because they want to try the many delicious foods that we have here.
1: 그래서 저희는 K 미식벨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지역에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표하는 식재료,
0: 네.
1: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 그 관광 상품, 루트를, 관광 자원하고 잘 엮어서
0: 네.
1: 우리 미식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K 미식 벨트입니다.
0: Oh, so they have a project called K Food Belt, and this is like a tourism sort of product where you not only introduce the seasonal foods of different regions, but the traditional regional dishes that they have, and they have it as like a whole new product. So this helps foreigners learn about the different regional dishes once they come here and tour around.
1: 치킨 좋아하세요?
0: 어, 너무 좋아하죠.
1: 올해 네. K 치킨 벨트라는 사업을 오. 그 호재 홍 프로모션에 있는 다양한 그 치킨
0: 네.
1: 그 관련한 음식들을 엮어서 네. 상품을 만들었어요.
0: Wow, so yeah. they also have a K chicken belt. He asked me if I like chicken, but of course, I love chicken. And they have made another

0: product where they link all the different chicken-related restaurants in parts of the country.
1: 춘천에 가면 치킨 음식 뭐가 있어요?
0: 아, 닭갈비요.
1: 맞아요. 춘천의 닭갈비, 네. 수원의 통닭.
0: 오.
1: 그리고 구미에 가면 우리 잘 아는 프라이드 치킨. 이런
0: 아.
1: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런 것들을 전국에 치킨 벨트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역에도 좀 방문해서 그 한국의 다양한 치킨 음식을 맛보게끔 하는 그 사업입니다.
0: 그렇네요. 지역 네. 활성화도 될 거고.
1: 네.
0: Oh, all right. So for example, Suwon has grilled chicken like 통닭. And when you go to Chuncheon, what's a chicken-related dish? It's 닭갈비, right? And then there would be fried chicken and 구미. So it's a product that links all these different traditional foods of different regions. And it will help revitalize these different regions as well through food. All right, well, it sounds great. But you know what? I think there's also a concern where you have to keep the balance between like authentic Korean flavors with local tastes overseas as well, right? 한식 고유의 전통 맛을 지키는 것과 또 현지인들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 사이에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균형 어떻게 맞추고 계시죠?
1: 그건 진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우리 한식의 고유의 본질은 잘 지키고
0: 네.
1: 각 나라마다의 그 또 그 문화권에마다 표현 방식을 거기에 조금 유연하게 열어두는 형태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0: 아. So this is really important and it's key. While preserving the traditional aspect, the essence of the Korean food, how you express that can be a little flexible depending on the different cultures.
1: 이제 한식의 본질이라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식재료, 조리법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전통 장류 이런 것들은 잘 지키고
0: 네.
1: 지역마다의 그 컬처 코드가 있어요. 문화권마다. 네. 표현 방식,
0: 네.
1: 그 지역의 그 문화에 따라서 그것들을 좀 표현을 하게끔.
0: 아, 예. okay. So we have what's the foundation of K-food, like the fermented sauces, as well as how you cook them, right? The cooking method too. We will preserve that, but different cultures have their own cultural code. And so you can express these different foods in your own way. But while preserving that essence.
1: 그게 우리 한식이 또 K-푸드가 최근에 전 세계 소비자,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So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K-food is being loved worldwide these days because it not only preserves tradition, but it's also flexible to chang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cultures, you know? All right, well, that's great. Well, all this food talk is making me quite hungry right now. 그래요.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침이 도는데요. 이쯤에서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So we want to hear your recommended song for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이 노래가 2003년에 나왔어요.
0: 네.
1: 20년이 넘었는데
0: 네. 네.
1: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 웃기는 노래였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더 자두의 김밥이라는 노래입니다.
0: 네, so this is The Jadu's 김밥. It was released in 2003. Back then, it sounded like a funny song, but it's actually a pretty good song.
1: 예, 요즘 김밥이 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다 보니까 김이 갈수록 비싸져서 쉽게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굉장히 기쁘고요.
0: 네.
1: 또 개인적으로는 그 소풍 가는 날만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날만 먹을 수 있는 그
0: 맞아요.
1: 음식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항상 김밥 하면 아침 일찍 엄마가 이렇게 싸주던
0: 네.
1: 저를 위해서 싸주는 김밥이 생각납니다.
0: So 김밥, it used to be a food that we used to eat when we go on a picnic, you know. Usually our mothers would wrap that kimbap for us when we were little children. But now that kimbap has become so popular worldwide, the price of kim, or that seaweed that you wrap the rice with, has become so expensive now. But anyhow, this is Mr. Lee's recommendation. Let's take a listen to the 자두's kimbap. Enjoy!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the 자두's kimbap. Now,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keyword, I have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now open. Do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or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join TalkTalk Korea 2026 right now. And with that, we'll open up our second keyword. And now our second keyword is global.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한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So we'll share our story on the infrastructure and the people that help make K-food global. Now there's an official certification from what I know for outstanding Korean restaurants overseas. How are they selected? What's the standard?
1: 외국인들이 네. 해외에서 한식을 처음 접하는 곳이 한식당이에요.
0: 네. 네.
1: 근데 그 한식당이 결국은 우리 한식을 대표해요.
0: 아, 그렇죠. 네. So foreigners, when they're outside of Korea, when they're somewhere else, the first place they meet K-food is in K-restaurants. So these K-restaurants are basically representing Korea.
1: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서비스, 다음에 위생, 네. 운영 이런 것들의 모범 사례를 잘 하는 레스토랑을 그 지정해주는 해외 우수한 식당 지정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0: So they have a system for selecting good restaurants that are setting good examples. Not only the taste of the food, but the service, the hygiene, how they operate the restaurant. And they select excellent restaurants based on that system.
1: 한식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대사와 같은 거죠.
0: 아, 그럼요.
1: 그래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홍보라든지 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And they also provide promotional support as well because they are the ambassadors when it comes to K-food, right? All right. All right. Well, how has the response?
1: 굉장히 높죠. 그 해외 한식당, 그러니까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네. 우리는 한식당은 한국의 정부, 네. 한국 정부에서 지정, 그 인증받은 한식당이다라는 거를 좋은 어떤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인증하는 거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0: So it makes the restaurants feel very proud as well. And it's really popular, the system itself, because once they're recognized and selected by the government, they can say, oh, we're representing Korea. We are a representative K-food restaurant. All right, well, I hear renowned chefs come to Korea to learn Korean cooking as well. What surprises them the most from what you know?
1: 저도 사실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0: 네.
1: 외국인 셰프들이 와서 한국의 셰프들과 컬래버레이션하거나 한국의 그 식품 명인들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하는데
0: 네.
1: 그때 우리의 전통 장류,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우리가 발효,
0: 네.
1: 채소 발효와 같은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0: So when these famous chefs from around the world come to Korea and collaborate with Korean chefs and experts, they're really surprised at the traditional sauces that we have, such as 된장, 고추장, and 간장, and the fermentation as well.
1: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0: 네.
1: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 한식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이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장, 전통 장과 발효.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So foreigners, foreign chefs, how they evaluate Korean food is that it's a result of time and effort. So these sauces, they take time to make, right? Through fermentation. So time and effort is the key for creating K-food is what foreign chefs say.
1: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어렸을 때는 마당에서 자라나는 그 채소들, 그러니까 잡초로 볼 수 있는 그 채소들도 네. 또는 산에서 있는 다양한 채소들, 뭐 나, 그 야채들도 네. 훌륭한 음식으로 변신시켜 주는 게 장과 장에 무치면 다 아, 맛있거든요. 그 발효,
0: 그러게요. 네. 네,
1: 나물도 그렇고 그런 전통 장류와 발효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시켜 줍니다.
0: 네. So all the different vegetables that we can see in our gardens or even in the mountain behind our homes, they can be turned into great dishes if you use the 장 or the Korean traditional sauces, fermented sauces basically. 아, 그렇네요, 진짜. All right. Well, young Korean chefs are also important, though, to Korean food as well. But before that, more foreigners, I think, are also cooking Korean food at home themselves. Are you seeing people more people wanting to learn how to cook Korean food? 유명 셰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집에서 직접 네 찌개를 끓여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그게 유튜브에 가면 네. 외국인들이 올리는 그 해외

0: 인플루언서들의 한식 콘텐츠로 레시피를 막 올립니다. 네. 이거는 그네들의 구독자들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1: So many foreign YouTubers, they upload videos of creating Korean food and the recipes, which means their subscribers are really interested in Korean food as well.
0: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불고기, 갈비, 김치를 넘어서 네. 요즘 외국인들은 집에서 네. 특별식, 특별한 날에만 먹는 특별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이제 예를 들면 의외로 순대찌개, 순대국이 아니고 순두부찌개
1: 네.
0: 그리고 김치도 집에서 해 먹고 네. 이제는 삼계탕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1: 네. 네. Oh, so foreigners, it's not a special dish anymore, K-food. They would just regularly cook them at home, like 순두부찌개, using tofu, 김치찌개 as well. All of these, and even making their own kimchi at home. It has just become a very usual part of their cooking. It's nothing special anymore. 그럼 실제로 한식을 직접 배우려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겠네요.
0: 많죠. 네. 저희들이 그... 우리 한식진흥원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외국인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1: 아, 네. So definitely more foreigners are wanting to learn how to cook Korean food. In the institute, they have a cooking class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taking part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se days. All right, and going back to young Korean chefs, they're really important to K-Food's global future. How do you support those hoping to work overseas?
0: 아, 우리 한식이 지금처럼 좀 더 이게 사랑받고 발전해 나가려면 미래의 한식을 그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So 네. it's really important to raise the leaders of K-food in order to continuously promote K-food globally.
0: 저희들은 대학교를 지정을 해서 네. 지원을 받아서 한식 교육 지원 과정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해외 내년부터는 해외 대학에서도 한식 교육 과정을 이렇게 열면 그걸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아, 네. So the institute currently selects universities who have applied and the selected universities can take part in the Korean food education course and they will open one for foreign universities next year as well.
0: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영 셰프들, 네. 셰프의 커리어를 시작한 영 셰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밖에서는 만나기 힘든 마스터 셰프분들을 네.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1: 아, 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0: 네, 그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을요.
1: 교육을.
0: 네, 영 셰프 아, 네. 교육과 인턴십. 사실은. 어리 쉽지 않은 그 미쉐린스타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프로그램을 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And also for young chefs, they can also learn from master chefs and there are internship programs where young chefs can take part in the work of Michelin restaurants too. So a lot of support is being provided by the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네.
0: 또 내년에는 네. 이제 글로벌한 리더 한식 그 글로벌 한식 전문가 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직 가칭이지만 수라학교라는 것을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1: And starting next year, they are thinking of starting this new project called 수라교. It's 수라교.
0: 수라학교.
1: 어, 수라학교. 수라학교. 수라학교. So it's a school for food, basically. And this is not the official name yet, but they are creating this for support for the young chefs moving forward as well. All right. Well, Korean restaurants abroad need Korean sauces and ingredients too. Do you help them source these as well?
2: 어, 가끔 해외나 뭐 해외 나가서 한식당에 가면 항상 궁금한 게 이 장류랑 한국 식재료는 어떻게 구할까 싶거든요. 한식진흥원에서 이런 도움 좀 주나요?
0: 사실 일차적으로 네. 우리 한식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소스류와 같은 식품이 전 세계 잘 보급이 돼야 돼요.
1: 네. In order for K-food to be promoted worldwide, sauces, these fermented sauces and 장, they have to be distributed well around the world.
0: 많은 기업들이 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예, 왜냐면 CJ나 대상, 풀먼, 청정원 같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들은 해외 한식당 협의체가 있어요.
2: 아.
0: 해외 한식당의 대표하는 도시에 한식당 협의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사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1: So while different companies are putting in their effort to distribute these sauces and ingredients, they also have a consultation body of K-food restaurants, and they also help to distribute all these sauces and ingredients better too.
0: 좋은 장류라든지 그리고 우수한 국산 식재료를 네. 잘 저희들이 그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So good quality sauces and ingredients from Korea, you know, originating from Korea, are being distributed through this consultation body's special project. All right. Well, you must all be very busy at the institute then, doing all this, distributing the soy sauces, helping the promotion. But are there any exciting projects coming up this year then?
0: 올해 네. 그 한식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2: 아, 네.
0: 10월 24일로 네. 그 행사를 한식 페스타를 이번에 합니다.
1: 아, so 10월 24일.
0: 네.
1: 24일. So October 24th has been designated as the K-food day and they will have the K-food festa then.
0: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그 넓은 광장에서 합니다.
1: 아. And this will be held at the plaza of the National Korean National Museum.
0: 거기에 지금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그러니까 최초의 음식 관련한 전시입니다. 그걸 보시고 네. 한식 페스타에 가서 다양한 음식도 체험하는 네. 즐거운 페스타가 있으니까 10월 23, 24, 25, 3일간 있습니다.
1: Ah, so for 3 days, starting from the 23rd till the 25th in October, you can first take a look at the exhibition that's being held in the museum related to K-food, and then you can join the K-food Festa where you can actually eat and try out all the different K-foods that they offer.
0: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세계 선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려요.
2: 네.
0: 역시 그 고기에 K-푸드도 같이 홍보,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또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2: 오, 여수도 정말 맛있는 게 많은 도시인데. 네.
1: So they also have a World Island Festival going on in Yeosu, which is also a coastal city in Korea. They also have a fair going on that's related to K-food, where you can discover the regional foods of the place and all the different K-foods that you have not experienced in other cities as well. Wow, so many different fun projects are going on, but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then. 네, 이제 벌써 마지막 키워드 오픈할 차례가 됐는데요. 오픈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last keyword is taste. All right, so with our final keyword, let's get to know you, Chairman or President Lee Kyu-min, the food lover, right?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는 한식을 사랑하는 인간, 이규민의 맛있는 일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So what do you usually eat at home? A favorite side dish or any stew?
2: 평소 집에서는 주로 어떤 반찬이나 찌개로 식사를 하시나요?
0: 젊었을 땐 좀 잘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찌개류가 좋아지는데 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주로 먹습니다.
1: So when he was younger, he didn't quite know this, but these days he's loving 찌개 a lot more. So he likes 된장찌개 and 김치찌개, the different stews.
0: 된장찌개는 좋은 된장만 있으면 어떠한 식재료를 함께 해도 맛있는 된장찌개가 됩니다.
1: 그렇죠. So as long as you have good quality 된장, all the other ingredients that you have at home can turn into 된장찌개.
0: 특히 김치찌개는 네. 장모님표 김치를 가져서 맛있는 김치는 우리가 끓이면 거기다 좀 다른 어떤 재료 식재료를 넣으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돼요. 예.
1: Oh, and even with kimchi-jjigae, as long as you have good quality kimchi, especially the one your mother-in-law made for you, you can create any, like you can use any ingredient to create great kimchi-jjigae as well.
0: 그리고 반찬 관련해서는 사실 음식은 사랑인데요. 네. 어머님이나 그 장모님의 사랑이 담긴 반찬이 특히 기억에 나는데 네.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하고 이 명태로 만든 그 명태조림 네. 너무 좋아합니다.
1: Dishes. I mean, food is really about love, you know, and effort. And there are two side dishes that President Lee likes that his mother-in-law made for him. And the first one is cucumber kimchi or 오이소박이, and the second one is 명태조림, which is braised pollock, the fish.
0: 또 저희 네.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마늘절임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집 애들도 다 좋아하는데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하고 먹을 때 너무 맛있습니다.
1: And the third side dish that he loves is the 마늘절임, which is pickled garlic. And you can have it with 삼겹살, meat, pork belly, whatnot. And it's just delicious.
0: 아, 기록화 사업도 좋은데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맛있는 음식부터 기록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0: 카메라로 좀 찍어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 So recording and documenting our regional foods, Korean food is really important, but all the foods that his family enjoys should first be recorded and documented. Wow, I'm becoming hungry listening to you. You are too, right?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fter a long trip abroad, because you go abroad a lot, business trips, what Korean soul food do you crave the most?
0: 요즘은 컵라면이 발달해서 네. 컵라면을 갖고 가기도 하지만 네. 제가 대한항공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아. 예전에 김포국제공항이었는데 네. 해외 갔다 오면 바로 김포공항 앞에 있는 공항 칼국수 집에 갔어요. 얼큰하고 항공사 직원들은 다 거기 갔어요. 아. 공항 칼국수.
1: So in the past, Mr. Lee used to work for the Korean Air, and there was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nd in front of that, they had the kalguksu place, the knife-cut noodles. It's a little spicy, and it's just so delicious. And all the staff members who used to work there would know this place and crave the food after coming back to Korea.
0: 요즘은 네. 이제 김치찌개죠. 맛있는, 얼큰하고. 예.
2: 아무래도 그런 칼칼한 게 땡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그래요.
2: 그렇죠? 해외 갔다 오면, all right. Yeah. But these days, he craves kimchi-jjigae a lot. You know, that spicy stew taste after going abroad, coming back. You always crave that spiciness, that kick, I think. All right, well, if a friend, a foreign friend, could try just one Korean dish or any menu, what would you recommend them?
0: 추천할 게 너무나 많고, 그 맛보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중에 최근에 들어서는 한정식 집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So there are so many diverse foods that he would like his foreigner friend to try out. But recently, he thought Korean full course meal, we call it 한정식, would be the best.
0: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나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맛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잡채도 그렇고 네. 불고기도 그렇고.
1: Because with Korean full course meal, you can try out the different foods in little plates, 잡채, 불고기, whatnot.
0: 가끔 여행하는 기간은 짧은데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 아 이걸 한 번 가면 먹을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으니까 네. 기회가 한정식 집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로 합니다.
1: So if you're visiting Korea and you don't have many meals to enjoy, just go to a 한정식 restaurant or a Korean full course restaurant to try out the different foods they offer in the course. Well, what makes you think then that was a really good meal for you?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 오늘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느끼게 하는 중요한 조건은 뭔가요?
0: 음식은 네. 역시 맛인데 맛과 정성인데 그래도 제가 맛있게 음식과 맛과 맛이 정성이 든 네. 음식을 뭐 맛있게 먹으면 좋긴 좋은데 편한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먹었고 났을 때 아, 그 편안함, 네. 행복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너무 동의합니다.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네.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1: So what Mr. Lee said is, of course, the taste of the food is the first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But even though you're having delicious food, you have to have it with people you're comfortable with. So having it with comfortable, good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when you're enjoying good food.
0: 암만 뭐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음식이라도 조금은 불편한 자리면 네. 그렇게 못 느껴요.
2: 그렇죠. 즐기기가 네. 어려워요. 것 같아요. 네. 네.
1: Even if you're going to a Michelin 3-star restaurant, if you're with people you're not so comfortable with, you can't really enjoy the taste of the food. I agree. All right. Well, what lesser-known side of K-food do you hope the world discovers next?
2: 아직 세계 무대엔 덜 알려졌지만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꼭 맛봤으면 하는 K-food의 진정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우리가 전통 장류의 시간의 맛과 발효, 네. 정성, 오랜 시간의 맛, 요 전통장 발효, 그리고 식재료 본연의 맛 이런 것들을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양념의 조화.
1: 조화. So the harmony of the sauces that can mix the different fermented sauces with different foods is really important. Okay.
0: 요즘 외국 셰프들이 한국에 오면 사가는 것들이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그래서 나물 요리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제철식 그 나물의 본연. 외국에는 삶거나 볶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그리고 다양한 그 양념, 뭐 고추장도 넣고 네. 그 조화. 그래서 나물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그 뭐랄까 한식? 예, 이런 것 같습니다.
1: 네. So foreigner chefs these days, when they come to visit Korea, they buy all the different sauces and the oils like 참기름 and 들기름 made with sesame or whatnot, and they like the harmony of the different sauces and the oils mixed together to create like 나물 as well using vegetables too.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0: I'm sad.
2: 이렇게 so sad, right? 이렇게 맛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갔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it?
0: 저는 이 프로 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한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즐거웠고 네. 행복했습니다.
2: Thank you so much. 저희 너무 즐겁고 배고픈 시간이었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Thank you so much. Mr. Lee said he enjoyed this talk because he was able to talk about K-food with all you crunchers. And it made me really hungry during this time as well. We'll have to sign off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is is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had Coffee with an Angel by 김성호. We'll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이사장님?
0: 네. 네.
2: Keep crunching.
0: 클렌치.
2: Bye-bye.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K-Poppin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for the artist and our listeners with our tiny stage. And he's back as an artist in the studio today. We have Doom back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준이 반갑습니다.
0: 이거 tiny stage 우리 2월 달에 봤대요.
1: 아 정말요? 어. 와 그렇게 오래됐나? 사실 매주 매달 이렇게 뵀으니까 이렇게 체감이 확 안 됐는데 꽤 오래됐네요.
0: 그거는 기억나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아티스트 초대석으로 봤을 때는 좀 추웠던 거는 기억나요.
1: 맞아요. 제가 긴팔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반팔을 입고 있으니까
0: 네. 그거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사실 우리가 매달 아티스트로서의 아티스트를 바라볼 때의 네. 그런 시점을 봤다가 네. 다시 이제 아티스트로
1: 그렇죠. 컴백한 거죠. 네.
0: 컴백을 한 건데 사실 이번에 성공개잖아요.
1: 네. 성공개곡이 나왔습니다. 망고라는 곡이고요. 피처링에는 유승우
0: 찐친.
1: 씨가 네, 도와주셨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진짜 찐친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준 씨도 이제 여러 번 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던 분인데 네. 또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고 이랬는지도 이제 이따 물어봐야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So yeah, he's back. So the last time we saw him as an artist in the artist seat was in February, apparently. I do remember it was cold, but I didn't remember like exactly when that was. He's been recently with us as an artist who looks into artists with our monthly cafe. And now he's back as an artist. This is a pre-release track, Mango. His bestie is featured on the track. Yusung was on it. He's talked about Sungwoo in the past, in passing, but today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coming up later. I don't really feel that we nee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fact-checking because you were here in February, and we kind of were able to iron a lot of things out. But I do want to ask a few more balance questions,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at. 사실 2월 달에 우리가 프로필을 어느 정도 이제 봤으니까 네. 그 사이에 뭐 달라진 거는 없겠죠?
1: 그렇죠. 네. Yeah.
0: So yeah, so we already like pretty much went through that earlier this year.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ose balance questions. 그래서 오늘 밸런스 퀘스천을 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1: 너무 좋습니다.
0: Okay. 자, first th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do you only shows during the day or only shows at night? 평생이에요. 낮 공연만 하기, 밤 공연만 하기. 3, 2, 1.
1: 낮 공연 하기.
0: 오? 낮이요?
1: 네.
0: Really?
1: 저는 그 낮에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0: Really?
1: 네. 전 밤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0: 아.
1: 그래서 그 이제 낮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야외였으면 좋겠어요. 실내보다는.
0: 그러면 낮은 준 씨한테 기준이 대충 몇 시예요? 한 2시? 3시?
1: 4시요.
0: 아, 4시.
1: 오후,
0: 초저녁.
1: 네. 완전 오, 4시부터 6시 사이.
0: 아, 네. 예, 4시, 6시. 네. Oh, okay, okay. So, he was like, he likes the day. He feels that he has more energy during the day. And I was like, what time of the day are we thinking? Like, 2? He's like, no, 4. Like, 4 to 6. So yeah, 4 to 6. 4 to 6 would be the perfect time for him to like. That's like his peak time and all that other stuff. So and he likes it when the sun is still out as well. Being able to work with somebody, so work in the same company as a person you like, or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as a person you like.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회사 다니기 versus 같은 동네 살기. 3, 2, 1.
1: 같은 동네 살기.
0: 오케이 okay, 동네. 네.
1: 동네에 살아야 밤에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뭔가
0: 그렇죠.
1: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네네. 동네에 살면 이제 밤에 만나서 그 껄끄러웠던 거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yeah, no working. Please no. He says that if they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like you know, because if you work with them, there's a lot of the uncomfortable things that can happen. But if you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you can talk about that at night and like you can meet up with them as much as possible. 자, 앨범을 내는데요.
1: 네.
0: 1년에 한 번 앨범 내기 versus 3년에 한 번 앨범 내기. 3, 2, 1.
1: 1년에 한 번 앨범
0: 1년에 한 번. 네. 정규까지 가능할까요?
1: 저는
0: 매년?
1: 3년에 한 번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아, 네. 3년은 직무 유기고. 네. 그 두 가지 중에 고르자면 무조건 1년에 네, 한 번.
0: 오케이. Okay. 네. So three years is like, no, that's ridiculous. So he goes for like every 2 years he tries to release an album. But like if he had to choose, he would go for like a year. Like he would like to be able to once a year. 예능을 출연하셔야 되는데요.
1: 네.
0: 무인도 예능 아니면 정글 예능. 3, 2, 1.
1: 무인도 예능.
0: 무인도.
1: 네. 정글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인도는 사실 그건 로망이 있거든요. 무인도에 가서 1박을 해보고 싶은 로망.
0: 어, 진짜요?
1: 네,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행할 때도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여행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제 정글보다는 무인도, 뭐 섬 여행 이런 거를 좀 좋아하고.
0: 약간 텐트 치고.
1: 네, 그런 거 좋아해요.
0: 뭐 캠핑하고. 네, 약간 네, 네, 이런 네. 이런 걸 보여주는.
1: 그렇죠, 약간 그렇죠.
0: 배낭 메고.
1: 네, 네, 네,
0: okay, 완전. So he would choose a deserted island, and he says that it's kind of like a not a bucket list, but like something he might be thinking of doing. Whenever you watch those kind of variety shows or even videos and stuff like that, if he sees somebody that's going to, like, you know, they're backpacking and then they set up camp in like a deserted island or in like a deserted area, he's always thought that that was way more appealing than being in the middle of the jungle. I was actually going to ask this as well. 오늘 이제 저도 사실 준 씨 SNS에서 저 티셔츠 입는 걸 보고
1: 네.
0: 어라?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질문이 실시간으로 청취자분이 물어봤거든요.
1: 네.
0: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이번 앨범 커버
1: 맞아요, 맞아요.
0: 잖아요.
1: 네, 요거, 요거 망고.
0: 우리 굿즈 있는 거예요?
1: 네.
0: 살 수 있는 거예요?
1: 네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공연 때 공연 때 기념으로 좀 굿즈로 판매를 해볼까 생각 중인 단계라서 네, 일단은 제가 앨범 커버에 필요했던 거기도 하고
0: 네네.
1: 이제 이 그 앨범의 곡마다 티셔츠가 있어요. 네.
0: 그래서 공연을 올해 할 때 좀
1: 네.
0: 아.
1: 그 앨범 컨셉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판매를 굿즈로 판매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0: 네. Oh, okay, I'm glad I was asking this. Cause so he's wearing a mango T-shirt, which Cookie asked about, and I was gonna ask him about it too, cause he was wearing this on an SNS post, and I was gonna ask him about it today, and he wore it in the studio. So I was like, "Do we have merch that we can purchase?" And he's like, "Yes, no." So at the moment, they are in the process of making merch, and what he's gonna do is he's planning on making a T-shirt for each song on the album, and he's trying at the moment. So he's in the process of trying to get everything done, make it so that we can have merch at his next concert. Show.
1: Yes.
0: So, yeah. Hopefully we could see that. 자, 공연장이 이제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난방도 중요하죠.
1: 그렇죠.
0: 공연 중 에어컨 고장, 난방 고장. 3 2 1.
1: 에어컨 고장.
0: 어? 진짜요?
1: 네. 왜냐면 공연을 뭐 하면 조명이 일단 너무 세서
0: 네.
1: 겨울에 공연을 하더라도 정말 더워요. 사실 무대 위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에어컨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비 오듯이 땀을 그렇죠. 흘리면서 네, 그렇죠. 공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에어컨이 고장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 네. 안 돼서.
1: 아, 네, 안 돼서.
0: 안 돼서. 네. Okay. So he says that he could not live out without an AC. And he's saying that like even in the dead of winter, if you're having a concert because of the stage and the lights and everything, it gets really hot. So he would not want the AC to go out because he needs it. It's like a all year round thing. 근데 이거는 관객들도 필요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네. 간혹 어디 공연을 갔는데 특히 클럽 공연에
1: 네.
0: 에어컨 방향이 잘못됐을 때
1: 아, 큰일 나죠. 대형 사고입니다.
0: 진짜 사람은 많고 스탠딩이고 앞에서 오는 그 무대에서 오는 열기,
1: 열기
0: 아티스트한테서도 네. 오는 열기, 악기에서도 오는 열기
1: 맞아요. 그거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0: 진짜
1: 네,
0: 산소도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고. So yeah, I was saying that there has been some shows where I feel that like sometimes if they have the AC positioned in the wrong angle, it doesn't like circulate the room. It just kind of sits in an area. And what happens is like if it's a standing small concert, then you know the audience isn't getting air. There's heat coming off from the stage, there's heat coming off from the artist, there's heat coming off from the instruments, like it just it, and he's like, yeah, that actually can get really dangerous, especially if it's like underground or like in like a basement area. So yes, we have to ask. 공연을 하시는데
1: 네.
0: 헤어스타일이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AI 게임 하듯이
1: 네.
0: 공연 직전에 헤어스타일이 정말 그냥 랜덤하게 돼서 올라가요.
1: 랜덤 돌리기.
0: 네. 그리고 아니면 의상.
1: 그 이 의상?
0: 랜덤. 의상이 랜덤.
1: 의상이 랜덤.
0: 어.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랜덤 아니면 의상이 랜덤. 자, 3, 2, 1.
1: 의상.
0: 의상. 네.
1: 근데 제가 머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곱슬이 심하기 때문에
0: okay.
1: 머리가 어릴 때부터 약간 컴플렉스였거든요.
0: Okay.
1: 그래서 머리를 누가 건드리면
0: 오.
1: 이렇게 진짜 좀 정색을 하고 오. 화를 낼 때도 있고 오. 머리 만지는 걸 되게 싫어요. 제가 오. 만져놓고 혹시 세팅을 받았는데 머리를 만진다? 오. 그러면 진짜 화를 내는데 의상은 뭐... 의상은 솔직히 말하면 상하이만 있으면
0: okay. 네.
1: 뭐, 네. 나쁘지 okay. 않다. 네.
0: Okay. Okay. So, he was saying that he would rather go with his attire being random than his hair. So, he says that he's very particular about his hair. I don't think he's ever talked about this on the show, but he says that he's got really curly hair. So, if he has set his hair for the day, or if he went to the salon and like had his hair styled, if somebody touches his hair, he freaks out. It's like an ick for him. It's a really big pet peeve. And so he doesn't think that the hairstyle thing would go over well with him. And he's like, as long as I have pants and a shirt, I think I'm gonna be fine. Okay. 무대하다가
1: 네.
0: 갑자기 비 오기 versus 눈 오기. 3, 2, 1.
1: 오, 더 좋은 거.
0: 네, 좋은 거.
1: 눈오기.
0: 눈오기?
1: 네, 눈오기가 낭만 있을 것 같아요.
0: Okay. 네. So he says that the one that he likes the most would be snow because it's a little nostalgic for the snow to come down. So there's a video that goes viral of you. It gets millions of views. Which one would you like it to be. 자, 무대 영상이 하나가 바이럴을 타게 돼요. 그래서 억뷰가 이제 나오고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 건데 무대에서 넘어지는 영상이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음이탈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1: 질문이 재밌는데요.
0: 네. 자, 3, 2, 1.
1: 넘어지는 영상.
0: 넘어지는 거? 네. 나요?
1: 진짜 음이탈은 용납이 안 돼요. 저 진짜 음이탈하는 그 공연이 있으면 3일 내내 가요. 그 기분이.
0: 아 진짜요?
1: 네, 음이탈 뭐 오늘도 할 수도 있지만 음이탈은 진짜 안 돼요. 네.
0: 그 음이탈이라는 게 사실 좀 뭐랄까 그 컨트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1: 맞아요,
0: 게 맞아요. 음이탈이고
1: 제어 불가죠.
0: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아티스트 분들이 뭐 하고 싶어서 음이탈을 내는 네. 사람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준 씨처럼 이렇게 애드립도 많이 하고 바이브레이션 좀 많이 쓰는 특히 R&B 가수분들이나 네. 재즈 가수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
1: 맞아요, 맞아요.
0: 왜냐면 뭐 성악이라든지 이렇게 좀 쭉쭉쭉쭉 뻗는 발라드 가수분들은 아무래도 좀
1: 그렇죠. 약간 하나를 잡아두고
0: 잡아두고 그냥 그거를 쭉 밀기만 네. 하면 되는 건데
1: 저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바꾸는 과정에
1: 올 수 있죠.
0: 올 수도 네. 있는 네. 거다 보니까
1: 아까 리허설 때 왔어요.
0: 네. 아마
1: 근데 이제 사실 리허설은 리허설이고 네. 본방은 본방이니까 삑살이 안 낼 겁니다 아마.
0: 네. Okay, okay, okay, okay. So I was asking him, you went viral for a video. Which would be a video would you like it to be? You falling on stage or you, your voice cracking? And he's like, oh, I'm afraid I'm gonna crack my voice today because it actually happened during rehearsals. I hate it when my voice cracks. And he says, I would rather it be me falling on stage because the other one is just, it's unforgivable. If I do have my voice cracked during a performance, it goes for like 3 days. And I was like, but, because I was talking to him about it a little bit more in a technicality way. I feel that when it comes to like ballad singers or when it comes to like opera singers or like classical vocalists, like if they can grab their voice in a certain area, they can just kind of hit the notes and like just let it out. But like when it comes to like R&B artists or like jazz vocalists and stuff like that, I feel that to a certain extent, because they're constantly using the tone in their voice a little bit more, there's more room for error per se. And he's like, yeah, he definitely feels that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be a problem in that situation. So with that in mind, 이제 몸 좀 풀렸죠?
1: 네. 질문이 오늘 아주 강력하네요. 네.
0: 사실 네, 제일 그래도 좀 준 씨가 살짝 멘탈이 흔들릴 만한 걸로 물어보긴 했어요. 일부러. So I did ask him some of the more hardcore questions. He's like, yeah, these questions are really fun today. So we are going to get into Mango, but I'm going to give him a chance to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e track before we actually get a chance to listen to it. 일단은 망고 어떤 곡인지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게 망고로 해야 될지 망고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곡에는 망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망고라는 곡은 친구들과 놀고 신나게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그려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망고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저희 친구들끼리 세부라는 휴양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0: 네네.
1: 한 3박 5일 뭐 이렇게 4박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랑 돌아다닐 때 이제 판매하시는
0: 일단.
1: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망고 과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그 망고를 먹었던 그게 너무 맛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분위기랑 망고를 섞어서 노래를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해서 피처링에도 이제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거고 내용도 보시면 뭐 우린 망고 위를 스페르나 뭐 정신없이 꼬라 테키라 막 이런 가사가 있는데 뭔가 그때 어릴 때 저희 바이브가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자주 못 만나고 친구들끼리 다 각자의 삶을 사느라 자주 못 만나고 뭐 만나더라도 일찍 귀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때 어떤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든 것 같습니다.
0: Okay.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라이브 준비를 위해서 물 드시고 할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1: 네,
0: All right. 알겠습니다. So he made mango because he's like, I don't know if I need to go with mango or mango. But because in the song he's pronounced it mango, he's going to go with that. So mango is a track that he was thinking about his friends. He says that he really misses kind of just his friends and him just kind of chillaxing and kind of just hanging out because these days their life has been super busy and they don't get a chance to hang out that much. But he was saying that there was a time when they went to Cebu, the Philippines,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y were walking around and they had a lot of mangoes. And he remembered it being so good. And so, like, whenever he thinks of mangoes and his friends, it's kind of like it takes him back to that time when they were hanging out, that like carefree vibe. And he said he missed it. That's why he was able to ask his friend, his bestie, to be on the track as well. So I think he's ready to sing the song.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do this.
1: Mango.

0: Yes. All right. Anago was saying that I love the road trip vibes. This is going on my driving playlist.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입력.
1: 너무 좋아요.
0: 진짜 네. 너무 좋아요. 네. So I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song. 사실 준 씨가 승우 씨랑 이제 친구인 거를 예전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승우 씨는 대중분들한테 느껴지는 그 이미지와 네. 목소리를 봤을 때는 정말 딱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약간 속삭이듯이 네, 네, 네. 좀 예쁜 가성과 네. 좀 정말 좀 어쿠스틱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잠깐만 이렇게 그루비한 노래 위에 네. 우리 승우 씨가 어떤 느낌일까? 네, 네. 근데 정말 그 트랜지션
1: 맞아요.
0: 딱
1: 맞아요.
0: 이렇게 좀 시켜놓고 딱, 등장하니까 네. 와!
1: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주고 싶었기도 하고 네네. 반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라고 네. 주문을 했었죠. 녹음을 할 때
0: 네. 녹음은 그러면 사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못 만났었던 기간이 길어지면서 네. 그 아티스트분들이 작업하는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1: 그쵸.
0: 좀 서로 네. 그냥 디렉 없이 네. 해? 그리고 이제 약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직접 만나서 혹시 디렉팅을 하고 녹음을 진행했을까요?
1: 그렇죠. 네, 제 작업실에서 제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직접 받았죠. 옆에서 계속 디렉팅 해주면서 이야기해주고 또 승우도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 사이에는 막 여러 이 훈계도 있었고 네. 비속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0: 왜 상상이 안 가지?
1: 결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작업물이 나온 것 같다.
0: 네. Okay. So he's talked about his friendship with Seungwoo quite a lot. And in Korea, if you've never listened to Yoo Seungwoo's vocals, he's kind of known for his like boy next door charm. He's got this like boyish type falsetto. He's just a very soft spoken artist that sounds really good with an acoustic guitar. And when I first listened to Bingo, so as soon as the song dropped and I listened to it, I was like, yo, this is like June vibe. Like groovy R&B, like to the max. And I was like, how is Yoo Seungwoo going to be able to put his voice on this? And then in the second verse, he just like quieted everything down. And then like Seungwoo comes on and I'm just like, oh my God. And he's like, actually, we talked a lot about this when I was directing him to do it. And I wanted to show people and him that he could do songs like this to like a genre like this. And he could fit his vocal like this as well. So I was like, did you just like toss him the song and have him record it and bring it back? And he's like, no. He came to my studio and we recorded. There was a lot of professionalism, but there was also a lot of friendships in there. There was a lot of bad words that went back and forth. And there was a lot of, other things that were, you know, they were friends, but they were also professional about it. And Seungwoo also gave his feedback when he was doing the song as well. So that's how the song kind of came to be.
2: 제가 준 씨 노래를 자주 듣기는 하지만 준 씨는 사실 코러스도 진짜 예쁘게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정말 큰 그림부터 좀 그려놓는 스타일이고 네. 일단은 이렇게 단계별로 한 블록 한 블록을 쌓아놔서 이제 뭐 코러스라든지 이런 거는 맨 나중에 그냥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깔고 그 다음에 네. 좀 생각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본인이 다 쓰고 본인 머리에서 이렇게 다 작품이 완성이 되니까 네. 코러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생각하는 편인가요? 같이 좀 그림이 그려지는 편인가요?
1: 멜로디를 만들 때 이미
2: 좀
1: 네,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사에 맞게만 코러스로 다시 녹음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그 감, 내가 이걸 해야 돼 라던가 이걸 지금 여기다 당장 넣어야 돼 라는 감이 느껴지면 그 멜로디 만들다가도 그거를 넣고 그러니까 코러스에
2: 약간, 네. 코러스를 살짝씩이라도 그렇죠, 한두 개 단계라도 네네. 좀 쌓아놓고 그렇죠, 그냥 일단 가는 약간 네. 페이스트 저기 마크를 해놓듯이
1: 그렇죠,
2: 여기는
1: 그렇죠.
2: 일단은
1: 무조건
2: 화음,
1: 들어가야
2: 화음이
1: 돼.
2: 들어가야 네.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가시는군요. 오케이 okay. So I love the background vocals that he puts, like the chorus, the woos and the ahs that he puts into his songs. And I was asking him, since he's the main producer for his music, like, does he see the big picture? Does he, like, as soon as he's making the melody, does, like, other things kind of come to play? Or does he kind of just brick by brick just kind of layer everything? And he's like, he actually thinks about it when he makes the melody. So when he's making a melody, he'll get an idea, oh, I think that I need to add, like, a little bit of chorus in here. And then he'll kind of make, he'll stop.
0: making the top melody, and then he'll add like a bookmark almost. Like he'll add a little bit of harmony here and there, and then he'll like go on and continue to finish the melody. So he kind of thinks of the big picture as he goes, which I think is an awesome thing as well. So we have an album coming out. 자, 이제 앨범이 나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진짜 나옵니다. 대장정이었고 사실 망고라는 곡도 굉장히 오래 걸린 곡이거든요. 트랙을 작년 여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0: 아 진짜 오래 걸렸네요.
1: 진짜 오래 걸렸어요.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될까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음흠.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큰 틀은 있었는데 편곡도 세네 번 바뀌고 계속
0: 아 진짜요? 네,
1: 지금 나온 게 최종 버전이지만 이전 버전 뭐 이전의 전 버전도 있고
0: 편곡은 그러면 아예 장르가 달라졌을까요? 편곡 자체가?
1: 뭔가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okay. 옛날틱한 사운드였다면 빈티지한 사운드였다면 okay. 지금 나온 망고는 조금 더 현대적인 네, 아~ 그런 게 좀 더 붙은 감이 된
0: 붙고
1: 네, 그래서 이게 편곡도 많이 바뀌고 좀 오랫동안 걸렸던 곡이거든요. 어~ 그거랑 비슷하게 다른 이제 앨범에 들어갈 곡들도 오래 걸렸어요. 엄청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 결과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정말 저는 여한이 없어요. 네. 이렇게 후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0: 날짜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직 네. 아니죠?
1: 근데 사실 뭐 날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동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1: 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7일이죠. 여러분 추석 때 네. 이렇게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행을 떠나실 수도 있고 네 추석 때
0: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 네, 플레이리스트에 맞아요. 추가할 네. 만한 앨범이
1: 추가할 수 있는 앨범이 추석 때 나올 겁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Finally, I was able to get a date out of him. Okay, so the song itself, it took a while to kind of come out. The album is coming out for us too. So he was saying that he started writing Mango last summer. And he says that he changed the rearrangement about 3 to 4 times. This is the final one that came out, but like there was an arrangement change. And when arrangements change, sometimes the genre can change, like it can speed up or slow down and stuff like that. And he was saying that for him, it wasn't mostly like it was more of a sound ordeal. For some people, they might not know the difference, but he, instead of making it sound really nostalgic and kind of retro, he added a little bit more like modern sound to the final Mango track. And I was like, yeah, we're getting an album, right? And he's like, yep, it can be really long to put it out, but yeah, because he was trying to figure out like what path he was going to go for each and every song. So the songs ended up taking a lot longer than he expected. And I was like, so can you give us a date? He's like, yeah. So Chuseok is the ballpark for us. Around Chuseok,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ave some amazing driving music with his new album that is going to be coming out as well. Can you tell us how many songs we're getting? 곡수는 얘기할 수 있어요?
1: 네.
0: 몇 개예요?
1: 망고 포함해서 다섯 곡입니다.
0: Okay. 네. So we have 5 songs including Mango in the upcoming album.
1: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 I don't know 몰라
1: 이미 뱉어버린 거 주워 담을 수도
0: 그러니까,
1: 없고
0: 그러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Oops!
1: 다섯 곡이 나옵니다
0: 오케이 네. 읍스 뭐, 더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1: 아, 더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거라서
0: 뭐 그렇죠 네. 뭐 더블 타이틀이에요? 아니면
1: 아니요,
0: 그런 건 아니고 원 타이틀이에요?
1: 네.
0: Okay, I was like, I want to ask you more, but I don't want to get you in trouble. It's just like, I was like, is it a double title? It's like, nah, we're getting a one single title. 사실 이제 우리가 매달 보면서 조금씩 이제 알려주시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좀 다른 장르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우리 준 씨를 좋아하는 팬분들이나 처음 듣는 팬분들이 좀 응? 할 만한
1: 트랙도 있어요.
0: 있어요?
1: 네.
0: 와우.
1: 이제 어?
0: 진짜?
1: 뭐지?
0: 약간 이런?
1: 근데 좋다. 라고 느낄 만한 곡이 있습니다.
0: 오. 네. Okay. So cuz he during our monthly cafes, he has been giving us little bits of hints about the upcoming album and he's been telling us that he's trying to do a lot of different genres like that he's never done before and so I was like is there gonna be a song that we go like the fans are like what's this he's like yeah there's one track that he feels that a lot of people are gonna be like on a June album really and then you're gonna love it So I am super excited for what we get a chance to do. You seem to be a workaholic, so I want to see if this is the actual case. 왠지 준 씨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상?
1: 네.
0: 그런 실제로도 그런 편인가요? 약간 워커홀릭이에요?
1: 아니요.
0: 아, 그거는 아니에요?
1: 저는 작업을 해놓고, 그러니까 해놓고 나가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하고 나가요.
0: 아, 약간 일정한 시간 딱 집중하고 끝?
1: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사실 어릴 땐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도 봤자 달라지는 게 크게 없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0: 그러면 손을 놓는 기준점이 있어요?
1: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작업 결과물이 너무 쉽지 않다.
0: 아, 오히려
1: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날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뭔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라서 요즘에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일단은 출근은 하고.
1: 그렇죠.
0: 일단 출근은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띵가띵가 하다가
1: 네.
0: 아, 오늘 좀
1: 별로야.
0: 별로야. 네. 그러면 그래.
1: 나갑니다.
0: 하고 이제 뭐 나가고 뭐 네. 운동을 가고 친구들 만나고 약간 이런 네네. 이런 거군요. 네.
2: Okay, so he goes to the studio every day. He's not a workaholic, but he does go to the studio every day. So he'll clock in. But he's the type of person that he'll work on music, and then if he just isn't vibing with it, he'll just stop. So I was asking, like, when do you know to stop? He's like, there will be days where he'll just like open up everything. He'll just kind of mess with a couple of chords, look at a few of his tracks, and like nothing is coming to mind. Like nothing is working. Anything that comes out, he doesn't like, and he's just like, okay, you know what? Forget it. And then he'll leave the studio. He'll go work out, or he'll go like, you know, meet up with his friends. Like he'll try to do something else, and then he'll come back the next day and then like get himself refreshed. So if you were to give the freedom to do anything on an album, is there something that you didn't get a chance to do for this upcoming one? 사실 이번 앞으로 이제 나올 앨범에 준 씨가 지금까지 예고만 하신 것만 봐도 정말 내 모든 걸 쏟은 앨범처럼 느껴지는데
1: 네.
2: 그래도 약간 돈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가 주어지면 더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1: 사실 지금 이제 나올 앨범 같은 앨범을 더 많이 만들고 싶죠.
2: 아, 앞으로?
1: 네, 앞으로. 정규 앨범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비디오나 뭔가 좀 부가적인 것들도 더 많이 챙기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곡에 대한 것들을.
2: 오케이. So he's been constantly teasing that this upcoming album is like he gave it his all. Like he's bearing himself to the fans and to the world. And I was like, if you had like financial or like time freedom, would you add anything else? And he was like, nah. He would like to make the album that's coming out now. He would like to make more albums like that and have better quality video content to follow that if he had that kind of resources. So hopefully this can open up a lot of more doors for those kind of resources. So we've got more music for you guys to enjoy as we have June in the studio for today. His next track we're going to listen to is Day and Night, and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Today we have the fabulous June in the studio. He's not here for our monthly cafe. He's here as an artist because he just dropped the single Mango. Go stream it if you haven't already. Streaming 아직 안 하셨으면 스트리밍 하셔야 됩니다.
5: 당장 하셔야 됩니다.
4: 당장요. 네. 여름이 아직 덥습니다.
5: 아직
4: 아주 시원한 곡이에요. We have a few questions about your music, and these are intertwined with some listener questions too. 만약에 오늘 준 씨를 처음 보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망고라는 곡을 듣기는 했으나,
5: 네.
4: 좀 준 씨의 준 씨를 생각하면 이 곡 약간 좀 내 대표곡. 이거 한 번 정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곡 있을까요?
5: 저는 다음 앨범에 나올 타이틀곡이 그 곡이라고 생각해요.
4: 근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는 사람이 가서 이제 플레이리스트 그래도 이거는 그쵸, 꼭 그쵸. 추가를 하고 좀 들어야. 그러니까 사실 준 씨 오늘 들으면 전곡을 다 넣고 싶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곡들 중에서는 본인 다운 곡. 약간 본인을 좀 설명을 하고 좀 요약을 할 만한?
5: 그렇다면 가스 스테이션이라는 노래 같아요.
4: 가스 스테이션. 네. Okay. So he says the new song, the new lead single coming up from the album is going to be like the definition of June coming. And I was like, we don't have it yet. So if an artist or if a listener came by today, fell in love with Mango and like, you know, wanted to do more and listen to more of your music, which song would you think represent like you and your style and stuff like this at Gas Station? So for those of you who haven't listened to Gas Station, you might want to go check that out. 저는 뭐 사실 준 씨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워낙 많기는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곡은요. The Way You Feel Inside 밴드 버전이요.
5: 이거는 또 새로운 제시인데요.
4: 저는 그 밴드 버전이 네. 너무 좋았어요.
5: 맞아요. 좋긴 해요. 진짜.
4: 편곡도 네. 그렇고 네. 준 씨 목소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준 씨를 되게 좀 R&B스럽고 좀 비트 있게 좀 그루비 있게 한 노래들만 들었다면 그 밴드 버전의 좀 색다름을 좀 맛을 볼 수 있는 맞아요. 노래인 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좀 들기는 해요.
5: 기분 좋은데요.
4: So one of my favorite songs, I honestly, his entire albums that have been released now, I have a favorite playlist that he's just all over. But I have a track that you guys might like want to check out. It's The Way You Feel Inside, the band version. So there's a band version to that song. And the reason why I love it is because... he has like a signature R&B groovy type of a sound with his music, and the band version, the session, his voice and the R&B like ad libs on top of the rendition. Everything kind of just aligns and it feels like a unplugged performance. So if you guys ever do check that out, I think you guys are really gonna like it. He's like the perfect person to have on like a drive playlist. 아까도 청취자분이 말을 했지만 정말 준 씨 모든 노래들이 드라이빙 플레이리스트의 필수곡들이기는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제 의도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저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음악을 많이 듣진 않지만 가끔 가다 이제 랜덤 재생 하다 보면은 제 음악이 나올 때 있거든요. 운전할 때. 그러면 넘기진 않습니다.
4: 네,
5: 듣긴 해요. 내 의도가 그랬었지 하면서 들어보고 노래도 좀 불러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듣고
4: 좋죠. 네. 그럼요. So I was like, yeah, he does have a lot of great music that's just like perfect for driving, just like Anuga said earlier. And he's like, yeah, that's kind of like the kind of music I want to pursue and like do. And he sometimes like his songs come out on his playlist and then he'll listen to it and then he'll listen to it a little bit more. And yeah, he likes to listen to his tracks too. So he's very glad that all of us are enjoying the vibes that he's actually trying to get through his songs. More listener questions. 대충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5: 저는 완전히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은 새벽 5시에서 아침 6시 정도에 잠에 들고요.
4: 오케이.
5: 기상 시간은
4: 4시?
5: 오후 1시, 2시 정도.
4: 1시, 2시.
5: 근데 이게 아닐 때도 있어요.
4: 네, 네. 네.
5: 오늘 같은 경우는
4: 그렇죠?
5: 좀 일찍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고
4: uh-huh.
5: 네, 운동도 하고 uh-huh. 이렇게 하루를

0: 일찍 시작하는 날도 있는 반면에 다음 날에 뭔가가 없다면
1: 그러니까 이제, 작업실만 네, 가고 좀 그런
0: 가고 그렇다면 조금 올빼미처럼 네, 생활하는 편입니다.
1: Okay. So to answer this listener question, he sleeps if he has no schedule the next day. He tends to sleep around 5-6 a.m. He'll probably wake up about 1-2 p.m. in the afternoon. But, like, you know, he comes to the studio often. And, like, if he has work or, you know, whatnot, then he'll wake up early. He'll, like, go to the gym, work out a little bit. Like, he can have an early day. But, like, if he's just going to the studio and stuff like that, then, yeah, he'll tend to do that. 이번 여름에는 사실 망고 들으면 여행을 떠나고 싶은 노래이기는 한데 네. 이번엔 좀 어디 좀 다녀오셨을까요?
0: 휴가요? 네. 휴가를 못 갔어요. 이번에 앨범 준비하는 것 때문에 휴가를 못 갔지만 촬영하러 휴양지를 갔죠.
1: 어, 네. 그럼 약간 그걸로 그쵸. 일단은
0: 네 그걸로 위안을 삼고 물론 오케이. 뭐 물놀이를 하진 못했지만 그냥 그 보고 아, 그냥 느끼고
1: 거기 그 바이브로 네,
0: 그렇죠.
1: 오케이
0: 그게 너무 좋았어요.
1: So he's been so busy with the album that he didn't get a chance to go on any particular vacation this summer, but he was able to shoot some content at destination place, so he was able to at least get the vibes, you know, try to soak it up as much as he could. Is there something that you have to have in a studio or in your own bedroom? 본인 방이나 작업실에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0: 너무 이제 식상하게 뭐 악기, 뭐 컴퓨터 이런 거 빼고 제 방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팬분들이 주신 인형이 있어요. 전 그걸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업실에 지금 다 갖다 놨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작업하면서 생각을 하는
1: wow.
0: 거죠.
1: 네. Okay, so he keeps all of the stuff the animals the fans gives him. So he has most of them at his studio right now, but like, yeah, he keeps all the stuffed animals, and that's also what helps keep him motivated when he's working on his music. That is so sweet. Oh my god.
0: 작업실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인형 섹션이 있어요. 네. 인형 박스를 따로 구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넣어놓고 작업실 이동할 때 해서 다시 까서 이렇게 넣고 그게 없으면 약간 좀 뭔가 불안한 마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1: Okay. 네. So yeah, he actually has his own like designated box if he has to move studios because you know an artist tends to move studios a lot. So what happened was is like he has his own box for all of the gifts, and then whenever he moves studios, he'll keep those in those box, and then he'll move them, and then he's like he can't not have them there. He doesn't feel right if it is. So we are getting an album soon, and it's going to be definitely a holiday gift for us. What about shows? 그러면 우리 좀 기대할 만한 공연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계획이라든지
0: 있습니다. Okay.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공연을 할 계획이라서
1: okay.
0: 네. 날짜까지는 저도 아직 상세하게는
1: okay.
0: 네, 말씀은 못 드리지만
1: 앨범 나오고
0: 네, 앨범 나오고 나서 공연을 할 거라는 것
1: okay.
0: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0: 네.
1: 공연 한 번이에요? 아니면 기회가 있다면 몇 번 더 할 수 있어요?
0: 기회가 있다면 이제 공연은 많이 하는 게 좋다고 okay.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한 번 이고
1: 일단 오케이. Okay.
0: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또 다른 싱글을 이렇게 지금
1: okay.
0: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okay. 네,
0: 어떻게 될지는
1: 아무도 몰라요.
0: 네, 아무도 몰라요.
1: Okay. 네. So we're going to have to wait for those updates. He say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performance at a stage. So he's going to have some type of concert after the album is released. One for now, he would love to do two, but he's not sure. And then sometime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he wants to release another single. So he's working on that as well. 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벌써 인사할 시간이에요.
0: 이렇게 갑자기요?
1: 아니 뭐한 시간 우리 시간 오버됐어요 심지어.
0: 아 저 시간을 저는 저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냥 없애고 우리가 조금 더 하고 그냥 물론 안 되겠지만 네. 저는
1: 아니면
0: 너무
1: 준 씨가 네. 따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나 파서 우리가 거기서 한 몇 시간씩 그냥 얘기를 하고 할까 봐요.
0: 그러니까 커피 몇 잔 시켜놓고
1: 커피
0: 네. 어쨌든 아직도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이렇게. 너무 재밌으니까
1: 네.
0: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 하여튼 오늘 너무 이렇게 재밌게 라이브도 오랜만에 하고 간만에 그 어떤 그 곡을 선정 안 해도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네.
1: So he was, 네. says that he was happy. He would love to talk more, but of course we're over time. He's like, let's do a podcast and we can talk for hours. He's really excited that he's back as an artist, and we can't wait until his album drops next month. So stay tuned for that. But we do have to say goodbye. To You is going to be the track we sign off with, and we'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1: Bye.